뭐 다양한 이유로 확언하고 확신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변수는 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을 꺾는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믿기는 하되 변수의 가능성도 열어두기. 유연한 삶의 태도이겠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나 이거 진짜 확신한다. 틀릴 수가 없어. 이렇게 확신하는 거, 확언하는 거 종종 있죠. 그만큼 뭐 확신하는 이유도 있는 걸 거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거고 너무나 확실한 경험으로 얻어낸 결과물이고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 어떤 이유로건 시간이 흐르다 보면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뭐 내 기억력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충격은 좀 크지만 충격받는 거로 끝나면 그게 더 힘든 거고 아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 변수를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다시는 확언하지 말아야겠다 한 건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에피소드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더 생길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진짜 너무 장담하고 너무 확신하고 이런 건 조금 줄여도 아니 줄여야겠다 싶었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준비하고 있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도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입니다. 들어오셔서 노래 하나 추억들 프로그램 게시판에 사연을 여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로 참여를 하신다 하시면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결막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매일의 일과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인간을 수양하고 인간력을 높이기 위한 마음습관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부족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결점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하지 않을까? 물론 결점을 고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잘못을 고치고 결점을 보완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좀처럼 자기 잘못과 결점, 미숙함을 고치지 못한다. 만약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대부분 즉시 해결됐을 것이다. 그런데 잘못과 결점, 미숙함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을까?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과 결점, 미숙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잘못과 결점, 미숙함을 안고서도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다.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인간으로서 특별한 잘못이나 결점이 없음에도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른바 우등생이라 불리는 사람인데도 어째서인지 주위 반응은 싸늘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셨어요. 자, 오늘 짧은 글 긴 여운 지은이 다사카 히로시 옴기니 장은주의 사람을 얻는 힘 인간력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뭐 작은 오해 하나에도 인연이 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더 빠르게 성과를 내는 법은 배웠지만 사람을 얻는 그런 법은 좀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관계는 넓어졌는데 깊이는 얕아졌고 연결은 쉬워졌지만 신뢰는 어려워졌다는 그런 얘기도 많고요. 작가는 성과는 혼자 낼 수 있어도 성공은 혼자 완성할 수 없다. 결국 인생의 성패는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인간력을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누구나 다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싶은 욕망 갖고 있죠. 사람의 태도와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힘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사는 동안 우리가 평생 길러야 하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박학기 자꾸 서성이게 돼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한다 한 동중소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신 후 그 끝에 한 구 더 붙이시기를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큰 이가 돌아오고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하면 큰 공이 돌아오나니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7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조용필의 단발머리였죠.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일찍 오신 분들. 우리 독수리님 일찍 오셨네요. 직접 일찍 출첵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부산 갈매기님도 어서 오십시오. 한여름밤에 시원한 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셨는데 어젯밤에 아이스크림을 드셨나요? 저 어제 제 지인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집에다가 많이 구비를 해놓고 사나 봐요. 뭘 먹을까 하면서 이제 고르는 소리를 듣고 뭐 편의점을 갔나 슈퍼마켓을 갔나 했는데 예, 집 냉장고 문을 열고 뭘 먹을까나 하더라고요. 그 순간 살짝 부럽다라는 생각을 잠깐 나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어제 우리 부산갈매기님도 그러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황금배려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매미 소리가 엄청나게 창문 밖에서 기상하라고 잠을 깨웠어요. 오늘도 노초 파이팅 하셨고요. 어젠가 제가 걸어가는데 비가 조금 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비가 그 여우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막 매미 소리가 동시에 같이 들리면서 이게 뭔가 비도 내리고 해도 나고 매미 소리도 악을 쓰고 정말 신기한 상황이다 그랬었죠. 아침에 알람 시계도 필요가 없었겠어요. 네, 그 매미가 다 깨워서. 그리고 신복수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오늘도 여전히 찜통이네요 하셨어요. 오늘 61번째 생일이라고. 어제는 서방님 62번째. 이야, 하루 차인 거예요, 두 분이? 세상에. 당연히 뭐 하루 지났어도 우리 오늘 신복수님 더 기분 좋게 하루도 맞아 보내셔야 되니까 뭐 물론 생일만 기분 좋게 보내는 날은 아니지만 유난히 더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6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정희님 일찍 오셨네요. 그리고 경원님도 반갑습니다. 맞아요, 경원님. 어느새 시간이 제가 그 7월 1일이 되던 날 좀 유난히 7월이 시작이 됐어 뭐 이런 좀 감정을 좀 느껴야 되는 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새 7월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 3분의 1을 내가 쓴 게 맞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진짜 빠르죠. 경원님도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너무나 빠르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진짜 빠릅니다. 2742 뒷번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1603 뒷번을 쓰시는 분, 그리고 경민님도 오셨고요. 현경님도 반갑습니다. 권영섭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472 쓰시는 분은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사연을 보내보신다고요. 아버지가 떠나신 지가 딱 2년 되는 날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다고. 그렇죠. 그러면 또 비 내리는 날이면 유난히 더. 저도 아버지랑 이별을 했던 해에 좀 유독 많은 비가 내렸던 해라 그 빗소리가 좀 강하게 들리면 당연히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자, 노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비 원더, 폴 맥카트니가 함께하는 에보니 앤 아이보리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 블랙 월 화이트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6138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다람쥐님 그리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방금 이 두 곡을 들으면서 주셨군요.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들이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가 더 마음을 합치고 조화롭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멋진 얘기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좀 모으고 좋은 점을 좀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23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다람쥐님이 이 노래를 골라주셨네요. 시크 르프릭 전해드려요.

246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제가 문자를 이렇게 읽다가 두 분의 문자를 한 분인 줄 알고 오해를 썼는데 2468 쓰시는 분도 와 계시고 7259 쓰시는 분도 두 분 다 거의 한 분의 내용인 것처럼 내용이 비슷하게 역시나 아까 우리 어느 분이셨죠? 그 시간 너무 잘 간다고 하셨던 네, 경원님처럼 아, 한 해 반이 지나갔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을부터 또 나누나 봐요 하셨는데 아 제가 약간 한 해를 그렇게 7, 8월까지 다 묶어서 9월부터 좀 새롭게 가는 느낌 많이 든다 그런 얘기 했을 때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더위는 그냥 한꺼번에 다 묶어서 예, 나누는 느낌? 그래서 약간 분명히 1년에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하반기가 너무 짧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학교 다닐 때부터 여름방학하고 나서 개학하고 2학기 신학기 시작 이때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의 그 느낌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방학 없어진 지가 언젠데 방학 없는 인생을 산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방학이 있을 때에 9월부터 뭔가 새로운 느낌의 2학기라고 했던 그게 남아있나 봅니다.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네, 약간 더운 건 한꺼번에 다 묻고 이제 가을부터 다시 시작 이런 느낌이 있겠죠? 약간은. 자, 신청곡들도 많고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노래 한 곡 전해드리면서 2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 배드컴퍼니 레디 폴 러브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촉품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 첫 곡입니다. 윤수일 아름다워.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고요. 잠시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남 창원, 밀양, 함안, 창녕, 합천 중부지역, 경북 구미, 영천, 고령, 성주, 칠곡, 김천 북부, 경주 중북부, 경주 남부지역, 또 대구 군위, 달성 북부지역, 전남 여서도를 제외한 완도지역, 그리고 전북 전주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극장문 앞에 우리 함께 서 있는 거죠. 이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석양과 활주로, 전투기, 그리고 탐크루즈, 영화 탑건입니다.

2주 전이었나요? 바텐더로 등장했던 탐 크루즈, 오늘은 파일럿입니다. 해군 최신 전투기 F-14기를 모는 젊은 조종사 매버릭 대위, 탐 크루즈죠. 매버릭은 최고의 실력을 자부하는 파일럿으로 최정예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탑건 훈련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항공 물리학 전문가 켈리 맥길리스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행 훈련 도중에 매버릭이 몰던 전투기가 제트기류에 빠지면서 엔진 고장을 일으키고요. 이때 함께 탈출을 시도하던 파트너 구즈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매버릭은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신 전투기 조종사였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이해한 유일한 친구 이 구즈의 죽음에 충격에 빠지고요. 파일럿의 꿈도 또 연인과의 사랑도 모두 포기하려 하죠. 영화가 그대로 끝나면 그게 뭐 영화는 아니겠죠. 간단하게 추려본 탑건의 스토리일 뿐이고요. 미 해군 최정예 조종사 학교가 탑건인 거고 거기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진정한 파일럿으로 성장하는 미국 항공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7년작이고요. 감독 토니 스콧은 광고나 뮤직비디오처럼 빛과 음악, 속도 이런 걸 아주 중요시했대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우리가 그 석양의 활주로나 F-14 톰캣의 굉음을 잘 기억하는 것도 이 감독이 잘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멋진 장면을 지금까지도 영화 탑건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고요. OST의 3곡 듣고 갈까요? 대표적인 이 노래만 들으면 전부 다 내가 마치 탐 크루즈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은 칩트릭의 마이티 윙스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탑건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해군 전투기 무기학교의 이제 별칭이 탑건인 거라서 많은 분들이 탑건 그러면 이 학교의 어떤 느낌보다 그냥 탑건은 탐크루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최고 실력의 전투기 조종사를 가리키기도 하니까요. 단순히 실력면뿐만 아니라 이 매버릭이 성장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가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사실 매버릭은 실력도 있지만 허세도 있고요. 불안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명령보다 자신의 본능을 더 믿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이 발킬머가 연기한 아이스맨과 많이 부딪히긴 하죠. 아이스맨 입장에선 전체적인 팀워크를 더 강요할 수밖에 없고 매버릭과 라이벌 구도를 그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역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다소 거만한 쪽에 가까웠던 매버릭은 친구 구즈를 잃고 나서 하늘이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재기한 다음엔 진정한 탑건의 모습을 보여주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연기한 친구 구즈, 그리고 구즈의 아내로 잠깐 등장하지만 너무나 대스타로 발돋움한 배우 맥라이언도 나옵니다. 전투기 장면에서 누구나 손에 땀을 쥐고 몰입하게 했던 영화 탑건, 한 곡을 더 들을까요? 티나 마리, 리드 미워 전해드려요.

린 미온, 티나 마리의 곡을 함께 하셨고요. 영화 탑건도 로맨스가 빠지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매버릭과 찰리의 로맨스 그런 부분보다 구즈와 함께 멋지게 활약하는 장면 같은 전투기가 나오는 부분을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들의 패기와 열정, 우정, 그리고 그런 장면과 함께 녹아든 음악들. 좋은 음악들이 많이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사실 배경음악이 됐던 곡을 소개를 못하고 아마 지나왔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전해드렸던 곡은 케니 로긴스의 Danger Zone이었는데 어제 또 공교롭게도 신청해 주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라고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또 기억이 있네요. 자, 그리고 영화 탑건은 지난 2022년에 속편이 나왔었습니다. 탑건 매버릭으로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여서 잘 모르고 지나간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그 봄이죠? 올해 2026년 봄에 재개봉을 했었습니다. 출연진들이 실제 전투기에 탑승해서 실사 액션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세월이 흘렀으니까 매버릭이 어디까지 올라갔나 뭐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 올라갔다기보다는 이제는 교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젊은 조종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식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교관이 됐죠. 오늘은 1편만 다루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3편이 확정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곡을 더 들을까요? 러버보이의 Heaven in Your Eyes.

러버보이의 Heaven in Your Eyes였습니다. 7206 뒷번호 쓰시는 분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장래희망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영화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라고. 그렇죠. 파일럿을 꿈꾸는 분들, 뭐 꿈꿨던 분들도 있겠지만 영화 때문에 갑자기 막 다들 나도 탐 크루즈 같은 저런 그런 꿈을 또 꿔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진짜 그 꿈을 이루신 분들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리고 41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탑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놀진 활주로의 전투기. 아 그쵸 그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딱 그 상징적인 이미지.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장면이 남겠죠. 자 이쯤에서 3부는 마무리하고요. 문자들은 또 4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은 아까 우리 그 아버님이 떠나셨던 날에 비가 많이 와서 생각나신다던 472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 전해드립니다.

0: WBS FM
1: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며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 첫 곡으로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전해드렸어요. 커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318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끄덕끄덕 계속 그러면서 들었어요. 자기가 탐크루즈를 좋아했고 탐크루즈 따라 파일럿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지요 라고 하셨는데 많았다니까요. 집집마다 뭐 다 있었죠. 우리 집에도 있었고 남의 집에도 있었고 한 번쯤은 다 꿈꿔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72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택마블레서의 듣기만 전주만 나와도 영화 탑건이 떠오르는 거 당연하지요 하셨고요. 다들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한때 저도 조종사의 꿈을 꿨더랬습니다 하신 우리 0875 뒷번호 쓰시는 분 꿈만 꿨었다는 얘기인 걸까요? 꿨더랬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뭐 이론적으로 뭘 외워가지고 우리가 어디 시험 보고 이런 건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적성에 맞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타고난 어떤 운동신경이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파일럿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다고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그 수련 기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라 해야 될까 좀 겁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선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요. 왜냐하면 내가 조종을 하고 그냥 뭐 조종해서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투기는 막 고개 비행 같은 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 은정님도 항상 조마조마해요. 전투기 이런 장면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경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탑건 비디오를 네 번 빌려다 보고 지금도 가끔 봅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비디오 대여하던 시절에 그 탑건은 늘 없어요. 늘 그 비디오 케이스가 거꾸로 세워져 있죠. 대여했음, 대여 중임. 이거 언제 들어와요, 언니? 그럼 전화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풍경들 많이 보셨죠? 자, 이번에는 독수리님 신청곡 이문세의 빛 속에서 권용섭님의 신청곡 K2 슬프도록 아름다운 두 곡 이어갑니다.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먼저 들으신 노래는 이문세의 빗속에서였습니다. 김정태님도 와 계시고요. 여기 고향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피해가 우려됩니다. 모두들 비 피해 없으시길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그쵸,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0425 뒷번호 쓰시는 분, 8571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김선숙님. 현동수님도 어제 옥수수, 해독수수 수확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던데, 우리 김선숙님도 오늘 옥수수 처음으로 따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무지 더워요. 이제야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고구마 줄기 나눔해야겠습니다. 아, 하셨네요. 아니 그 옥수수 정말 딱 철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막 장맛비,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장맛비인지도 몰랐고 그때가 옥수수 철인지도 몰랐고 그냥 어른들이 주시니까 먹었던 거지만,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이제 장맛비 내리고 빗소리 들으면 옥수수 생각이 절로 나네요. 찰옥수수, 저는 좀 찰옥수수 쪽인 것 같긴 해요. 네, 뭐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자, 이번에는 평강공주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최연의 가을비 우산 속 전해드려요.

호우경보 소식입니다. 조금 전 10시 50분을 기해서 경기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이나 해안가도 마찬가지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같은 위험지역도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같은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를 해주시고요.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7766 쓰시는 분도 네, 문자 받습니다. 황금배려님도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김정태님이 신청하신 곡 사람의 낙글란 엔젤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저지대. 저지대 주민들은 평상시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에 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집니다. 거주지 인근 대피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으로 집을 나설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설비를 만지는 경우 반드시 절연 장갑을 착용합니다. 침수된 도로를 걸을 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긴 막대를 활용하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구간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이 무릎 높이를 넘거나 물살이 거세지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갔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요, 소인의 선은 잘 묻히고 악은 잘 드러난다고 하셨고요. 그것은 부정한 것을 아무리 비단으로 쌓아도 그 냄새가 밖으로 풍김을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군자의 허물은 잘 묻히고 선은 더욱 드러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누더기 속에 금옥을 쌓아도 금옥의 가치는 한 가지인 것과 같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스트레이 키즈, 별, 빛.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파주 서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개울가, 하천변, 계곡,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등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21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7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단은 절대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올바르게 죄업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가려두고 숨기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올곧게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봅니다. 창작성가 나에게, 이어서 손수합니다. 프롬나드.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장정수 원로교무의 발전기금 기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원불교 유럽교구 프랑스 교령 교타원 장정수 원로교무가 원광대학교 병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평생 원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공익과 중생제도에 힘써온 장정수 원로교무가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의 의료발전과 환자 치유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했는데요. 기탁금은 진료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의향연구 등 병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장정수 원로교무는 평생 원불교 교무로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하며 병원이 재생이세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치유의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정수 원로교무는 프랑스 교화 개척 초기부터 36년간 후원을 이어오셨고요. 퇴임 이후에도 파리교당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는 등 국내외 교화와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또 교단 내 세계대학과 원창회, 재가단체 등에도 발전기금과 후원금을 전하며 꾸준한 발전과 활동을 응원해오셨는데요. 은혜롭고 그 숭고한 뜻이 세상에 더 큰 빛으로 자리하길 염원해봅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장정수 원로교무의 발전기금 기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영원한 빛이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제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다리다가 약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한 가지에만 정신을 두면 다른 것이 망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사는 시대로 바꾸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인간관계를 챙기면 내 일이 밀리고 일을 하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을 챙기면 성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온전한 집중입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의 답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다. 온전한 마음이 내 책임 범위 안에 있는 일을 성심껏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가지에만 깊이 빠지는 것을 집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은 그것을 조각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한쪽에만 정신이 뽑혀 다른 것을 놓치면 그것은 온전한 일심이 아니라 부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책임 안에 있는 일을 동시에 살피는 것은 방심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와 관계,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학생이라면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종사님은 질문에 답하시며 명확한 기준을 주십니다. 내가 아니 생각해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한다. 이것이 공부인이 크게 꺼릴 바라고 하셨습니다. 즉 책임밖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방심, 조각의 마음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앞에 있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흘려보내고 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는 바쁘게 보냈는데도 정작 해야 할 일은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내 책임 안에 있는 일을 성심껏 살피는 것, 10가지를 살피든 20가지를 살피든 그것이 내 책임이면 방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배상덕 교무님의 글 참다운 일심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마음공부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2: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감산 이인성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공부와 교화의 중심 성리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3: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그 대상에 허우적거립니다. 2000년에 우리는 닷컴 시대를 지나 지금은 AI 최첨단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지구촌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정말로 물질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격변을 쫓아 추격하는 나라로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격변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신임 총리께서 첫 입장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그 격변의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모양과 대상을 향해 매몰되어 물질 문명에 허덕이는 인류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입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칠 우리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그 무심의 심경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변산 구곡로에 돌이 우뚝 서여 있는데 그 돌은 흘러가는 물소리를 그냥 무심의 소리로 들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 아, 물소리가 좋다, 참으로 좋다 이렇게 감탄사를 외치는데 그 돌은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무심으로 알아들어요. 그 해법은 대종경 교육품 7장에 있습니다. 하나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요, 둘은 마음에 거리 없는 것이고, 셋은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부처님은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0: 부처님은 없어요. 저 석두에 있는 돌처럼 부처님은 없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유무초월한 자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유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었을 때 유와 무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는 상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를 나눌 때에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얻었다, 잃었다 등등의 유와 무를 나눌 때에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중생들은 그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잣대 하나를 들고 하루 종일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종종 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대심은요, 내 마음에 잣대가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 잣대가 하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한다는 것은 그 잣대를 들고 일어난 그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은요, 복잡한 것은요, 괴로운 것은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불안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지나치게 미래에 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우울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지나치게 과거에 가 있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남들 다 부자 된다는데 나만 가난하다는 생각으로 속상하십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유무초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심 때문입니다. 원래가 상대가 없는 것을 관해야 합니다. 유무초월을 관하는 것입니다. 왜 유무초월이 되지 않습니까? 왜 유무초월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어제 청년들에도 이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무한 경쟁을 합니다. 직장이, 나의 직장이 평생을 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분별 주착의 세상들, 경계들이 매일매일 나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 즉 유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없다, 없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무는 상대적인 것이다, 본시 유와 무는 나눈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의 본질을 정견하는 것, 이렇게 성리가 될 때 공부가 바로 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화의 출발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개벽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원불교가 전할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일상을 성리로 살아가게 하는 그 안목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부와 교화의 중심은 성리인 것입니다. 무심의 심경 해법, 두 번째는 마음에 거래 없는 것입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고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거래라고 합니다. 마음에 거래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오고 감에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취가 없다는 말입니다. 흔적 없이, 자취 없이 오직 그 무심의 심경으로 오직 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게 되면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래에 흔적이 있으면, 자취가 있으면, 상이 있으면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됩니다. 어제 한 제자가 마음의 거래 없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하여 활 쏘기를 하였습니다. 활을 어디다 쏩니까? 관역에다 쏩니다. 그 관역에 10점 만점으로 들어가려면 빨간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은 깰관자, 가죽혁자. 그 옛날에는 가죽이 귀해서 그 정중앙만 빨간색으로 놓았습니다. 거기를 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가 활쏘기를 어제 하였습니다. 어제 활쏘기를 하는데 쏘는 활마다 다 10점 만점 명중을 합니다. 뒤에서 계속 명중이요 명중이요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활쏘기를 합니다. 오늘 어제처럼 정조준을 해서 실을 당겨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명중이 되지 않고 관역을 깨뚫지 못하고 계속 빗맞습니다. 10발, 20발, 100발 다 빗맞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스승이 호통을 칩니다. 어제는 명중했는데 오늘은 왜 빗나갔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폭풍이 거셉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가죽이 미끄러워집니다. 나는 어제처럼 정조준을 해도 활을 쏘았지만 그 비바람의 영향 때문에 명중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정진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래, 너는 평상시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아서 안다. 더 열심히 하면 내일은 또 어제처럼 명중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을 텐데 그 스승은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에게 또 호통을 칩니다. 활 쏘는 주체가 누구냐? 너냐? 비바람이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 제자는 활 쏘는 주체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비바람에 가 있습니다. 그 스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비바람이 한 번, 두 번 불고 말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너를 단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곡절곡절 경계경계의 구공로가 전개된다.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은 탓하지 않나니라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해결책도 나에게서 찾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마음을 거래하면서 흔적과 자취가 남는 것입니다. 중생은 일 지나면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로 마음이 요란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알아주어야 힘이 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 것 같다 하는 생각 듭니다. 저도요, 지나가다가 원로 어르신들께서 교화훈련부장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건네주면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마음이 좀 여유를 갖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의 한쪽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소위 멍때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교화를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참 거시기 합니다. 저도 이럴진데 보산 교정원장님께서는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그래도 교화훈련부장이 뭘 좀 잘해서 현장마다 교화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불교 신문에 대해서 특별로 막 교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해주면 분위기가 좋을 텐데 기대를 했는데 참 좋은 소식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축구를 보면서 축구에 있어 선수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초등학생이 그러잖아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으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축구에 있어 원불교 교화에 있어 감독인지 코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독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전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지방에는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연구소에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거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뭔가 이 전국의 팀이 한 방향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책무일 텐데 교화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래도 아무튼 거리 없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심의 심경 해법 세 번째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없는데 우리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어떻게 기울어 있습니까? 희로애락 애옥의 감정에 따라서 기웁니다. 원근 진수에 따라서 기웁니다. 그래서 대종경 수행품 33장에 경계를 당하여 취사하는 대중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게 하라.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은 곧 마음이 바르고 곧아서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며 공정하고 평등한 저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육분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심의 심경이 되었을 때 견월을 넘어서 심월을 보게 됩니다. 구도자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심월로 비유합니다. 심월을 본다는 것이, 마음의 달을 본다는 것이, 견성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유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심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교당 열린교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백낙청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전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 깨달음, 견성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는 우주 만유의 본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빅뱅의 역사가 우리 DNA의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그들은 확인하고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학은 인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불교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간적인 우주의 원리가 파헤쳐지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화 현장에 있을 때 교도들과 호암미술관에 전시된 김한귀 화백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그림을 보면서 김한귀 화백의 일생을 엿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65년 1월 2일, 참고로 1965년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1965년 1월 2일 제작 부진 마음이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그 그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교화 부진 마음이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마음 바로 몸입니다. 11월이면 인구조사 총 결과가 나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인구조사가 이렇게 발표됐다 저렇게 발표됐다 했는데 공식적인 것은 11월 말에 발표합니다. 이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또 그것만 생각하면 유에 치우쳐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1965년 1월 3일 눈길 강가에 나가 강을 바라보다 돌아오는 길 허공의 반달을 보다 견월입니다. 그래서 달을 그렸어요. 1967년 10월 13일 신문지에 그림을 그리던 일 중에서 나는 나를 발견한다. 신문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육군을 똑바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 있고요, 보는 나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약속이라 한 듯이 정기 얘기를 보시면 이 맥락과 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신이 똑바로 섰다, 내일을 밀고 나가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육군 작용과 이론상 법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막막한 생각이 무너지고 진실로 희망이 가득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1968년 1월 2일 선인가 점인가 이때부터 김한규 화백은 달을 그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점을 화폭에 찍습니다. 조그마한 그 점을 화폭에 찍는 게 그분의 특징이에요. 선인가 점인가 선보다는 점이 개성적인 것 같다. 점들이 모여 형태를 상징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시도하다. 1월 11일 예술은 철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역부여시라 생각합니다. 부도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화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도 절박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교화도 절박한 상태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과연 절박한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도 수행도 교화도 절박한 자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1월 19일 종일 제작 명랑한 기분으로 나간다. 미술은 질서와 균형이다. 저는 이 예술가는 분명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사람의 자성 원리를 정확하게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작품을 보면서 그가 의도한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나마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작은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질문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이 회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목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그 깨침으로 일상이 성리 생활이 될 때 기쁨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품을 본다는 것을 쉽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범부 중생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형상 없는 호공이 아니라 형상 있는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공에 항상 달이 떠 있지만 고개를 들지 않으면 달을 볼 수가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와 교화는 우리에게 달렸다 생각합니다. 소태산의 후에 우리가 유무초월을 하지 않고 유에 집착하여 상대심이 나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고 무섭게 생각하는데 교도들이 이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소태산의 후에 우리가 마음을 거래하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을 몸서리치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교도들이 이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소태산의 후에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는 마음을 그토록 무섭게 생각하는데 교도들이 이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 제작소 깨침의 공장 한 복판에 있습니다. 원불교 회상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립공부로 우리의 공부와 교화가 향상되어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다시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임진강 수위 상승에 따라 경기 연천군 임진교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 계신 분들은 역시 즉시 안전한 지대로 대피하셔야 하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 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학인들이 화합하지 못함을 보시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아무리 천하를 차지하는 큰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화합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안할 뿐 아니라 일도 또한 잘 되지 못할 것인지 오직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화합하는 속에서 일을 하여야 내 마음도 기쁘고 그 일도 잘 되리니 큰 성공을 하려거든 먼저 화합부터 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몸이 투명한 물고기를 아시나요? 바로 글라스 캐피시라는 물고기인데요. 몸 전체가 다 비쳐서 뼈와 내장까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라고 하죠. 속이 그렇게 다 드러나서일까요? 이 물고기들은 겁이 참 많아서 혼자 있을 땐 늘 숨어 지내고 무리를 이루어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보여서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더 온순하고 그래서 더 투명하게 반짝거리고 그래서 더 사랑받는다고 하죠. 때로는 우리의 솔직함과 약함이 또 다른 강함이 되기도 하죠. 오늘도 투명한 일곱수 같은 마음을 위한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글라스케 피쉬.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숨어서 지내거나 무리를 이루지 않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수질도 예민하게 따지고 참 약한 개체구나 싶은데 그 덕분에 오히려 다른 물고기보다 더 순한 면을 드러나고 또 투명한 몸이 무지갯빛으로 반짝반짝 그런 신비로운 모습 덕에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나의 나약함이랑은 다르죠. 나의 어떤 약함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나를 믿게 되는 말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며 하루를 채워가 보자고요. 그 사이 기분 좋은 12시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석 문자는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톡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러브올릭스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6411 쓰시는 분이 글라스캡피쉬라니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저희 남편도 겉보기엔 장 걱정도 엄청 많고 겁쟁인데요. 그 덕분에 여행 갈 때 밴드 하나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와서 늘 든든하답니다. 걱정 많은 게 남편의 숨은 강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천생연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잘 보실 줄 아는, 예, 그런 와이프를 만나신 것도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봐주실 수 있는 또 그런 남편분이시지 않을까. 아, 두 분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날은 더워도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어머나, 오늘 저 61번째 생일이랍니다. 어머, 나이는 비밀. 어제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해 주실 거죠? 어머나, 정말요? 남편분과 복수님의 생일이 하루 차이세요? 어머, 이럴 수가 있나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복수님, 그리고 남편분도 너무 축하드려요. 그럼 두 분 다 축하드려야겠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복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남편분도 생일 축하드려요. 예, 부산까지 전해졌겠죠? 네, 복수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뒷번호 3216 쓰시는 분은 오늘 오프닝의 말이 진짜 와닿네요. 제가 원래 부끄럼도 많고 거절을 잘 못해서 스스로 참 바보 같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가 저보고 땡땡씨는 늘 친절하고 따뜻해서 같이 있으면 편해라고 하더라고요. 내 약점이 남한테는 다정함이 될 수도 있구나 느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배려한다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정말 따스하죠. 예, 따스한 온실 같은, 예, 햇살 같은 그런 1460님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요. 그럼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안의 물고기 자리, 이선희의 여우비.

짜리 한곡 띄워 드렸어요. 뒷번호 7941 쓰시는 분께서 비 오는 화요일이라 나가기가 귀찮아서 다 같이 중국집에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탕수육 한 입, 라디오 한 모금 한 입, 피곤함이 싹 가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이 중국 음식 드실 때는 라디오가 아주 끝내주죠. 예, 아주 좋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이선희의 여우비를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5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 몰래 꼬기꼬기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모나게 불뚝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460 쓰시는 분이 희원씨 아들이 고집도 없고 순하기만 해서 남한테 치일까봐 늘 걱정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온순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래요. 아이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해요. 그래도 걱정 많은 엄마라 싫고 좋으면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항상 이야기는 하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뭐 사실 어떤 좋고 싫고를 얘기하지 않게 되면 이제 본인이 속상하고 본인이 마음이 고를까봐 부모로서 그런 점들이 이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460 쓰시는 분의 마음보다는 아드님이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잘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고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듣는 거 보면 아유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럼요. 잘하고 있을 겁니다. 걱정 조금만 하시는 걸로. 안 할 순 없어요. 그렇죠? 아,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광주는 날씨가 흐리네요. 오늘은 집에서 푹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팥빙수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호성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광주 날씨가 흐리군요. 서울도 지금 흐리고 비가 좀 옵니다. 아, 뒷번호 1850 쓰시는 분은 오늘부터 아이 방학이라 삼시세끼 지옥 시작인데 불 앞에 서기가 무서워서 점심은 냉면 배달시켰습니다. 전국의 육아 동지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파이팅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이번 주부터 대부분이 이제 그 여름방학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길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8월, 3일날 저는 아이가 계약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주 정도만 하고 방학이 바로 끝납니다. 예. 대신 겨울방학이 세 달이에요. 공사를 한다고 겨울방학을 세 달을 줘서 이거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육아동지들 화이팅! 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로시의 바다.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로시의 바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1510 쓰시는 분이 장마철이라 우울하다가도 막상 창밖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니까 나름 운치 있고 좋네요. 생각하기 나름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이게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마음이 촉촉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아주 그냥 아우 너무 신난다 이러기보다는 좀 우울한데 센치해지는데 그런 기분이 드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염없이 그 창가를 보고 있노라면 그 떨어지는 물방울도 사실은 예쁘고요. 그 커피 마셨을 때 어떤 그 카페인이 또 내 눈을 번쩍 띄워주면 그것도 나름대로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잘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리쌍 알리의 빗속에서, 헤이즈 신용재의 비도 오고, 그래서.

리쌩의 빗속에서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폴킴 우기의 Have a good time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정인의 장마.

0: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단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죠. 자,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죠. 거기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이 노래, 네, 여러분들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 제가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지금부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올려라!
1: 그때요, 흥보처가 이런 노래를 해보든

T-Max의 파라다이스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의 퀴즈 노래.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 이 노래 그 노래 아닌가 싶으실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노래가 맞고, 단지 제가 이제 판소리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마 두 번째로 나갔을 때는 다 맞춰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풍악을 올려라! 그때요, 김희원이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디!

2개월에 달팽이 환갈하며 나는 반딧불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의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네버엔딩 스토리였죠.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해주셨는데 아, 뒷번호 1530 쓰시는 분 네버엔딩 스토리 부활 첫 번째 힌트에서 살짝 헷갈렸는데 두 번째 확신이 섰습니다. 역시 명곡은 우리 솔리로 불러도 명곡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5212 쓰시는 분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8980 쓰시는 분도 네버엔딩 스토리 판소리 버전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네요. 한참을 웃다가 곧 놀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3607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2676 쓰시는 분 이 노래 저희 남편이 18번이라 매일 노래방에서 듣던 건데 창으로 들으니 색다르고 멋지네요.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오겠습니다.

0: WBS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0장 말씀입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놈아 물렁꾸러.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꺼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 속 오늘은요 마이티 마우스 민영의 댄스캠, 엑소의 댄싱킹, 슈퍼주니어의 익스프레스 모두 띄워드립니다.

마이티마우스 민영의 댄스캠, 엑소의 댄싱킹, 슈퍼주니어, 익스프레스 모드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만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ealthy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페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자,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858 쓰시는 분이, 다른 곳은 비가 내리고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은 습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더워요. 아, 청취자분들과 희원님 모두 모두 폭우에 비 피해 없도록 다들 조심하시고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또 비 피해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좀 더 이상 그쪽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장마 기간에는 습도가 높은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제습이나 뭐 에어컨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런 기능들을 좀 켜놓는 게 좋은 것 같고, 옷 말릴 때도 신문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하시면 덜 꿉꿉하다고 얘기하시니까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빨래가 뽀송뽀송해질 수 있도록, 예, 이런 날씨에는 빨래가 진짜 잘 안 마르거든요. 뒷번호 6492 쓰시는 분은, 일기예보가 오늘따라 딱딱 맞네요. 이 시간에 비가 많이 온다 했는데 많이 오네요. 언제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으려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날씨가 좀 궁금해서 한번 쭉 봤더니 이번 주까지는 계속 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래도 구름은 끼어있지만 비가 내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네, 이번 주가 약간 고비인 것 같습니다. 뒷번호 0845 쓰시는 분은, 방학한 우리 집 초등 자매들도 방학해서 소파에 굴러다니고 있고,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주방에서 배추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가 경상도 분이라 배추전을 자주 해주셨는데 이젠 제가 제 아이들에게 구워주고 있네요. 감회가 새로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제사 음식이나 이런 데도 경상도 분들은 배추전을 올리죠. 예, 또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시댁이 평안도, 충청 이쪽이셔서 그런 배추전이나 이런 것들은 안 먹게 되고 또 다른 요리들을 또 먹게 되더라고요. 참 이 한 나라 안에서도 특색들이 참 다양하고 먹거리가 참 다양해요. 그렇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경서의 라라라, 지아 KCM의 내 마음 별과 같이.

경서의 라라라, 지하 KCM의 내 마음 별과 같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115 쓰시는 분이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 거래처 가는 길인데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노래 소리가 너무 좋아서 주차장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질 못하고 있네요. 딱 한 곡만 더 듣고 내릴게요. 아, 약간 그 거래처에 좀 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신 거죠? 네, 좋은 노래 덕분인 거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한 곡만 듣고 가셔야 돼요. 또 너무 늦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 뒷번호 8910 쓰시는 분이 비가 오니까 커피향이 두 배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달달한 바닐라 라떼 한 잔 마시면서 끝까지 함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오늘은 왠지 예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고 믹스커피를 마셨는데 아 그 향이 좀 고팠나 봐요. 마셨더니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텐션이 올라오는 게 이런 날은 또 그렇게 약간 달달한 거 먹어주면 좋죠. 그렇죠? 뒷번호 1523 쓰시는 분이 마트를 갔더니 옥수수가 엄청 싸더라고요. 어 그래요? 잔뜩 사와서 알맹이만 쏙쏙 뺀 다음 콘치즈 만들어 먹으려고요. 라디오 들으면서 먹으면 딱이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손으로 빼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크로 여러분들 그 조금 약간 빼죽한 포크로 촥 눌러갖고 뽑으면 이게 잘 빠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또 다치시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하실게요. 아시겠죠? 뒷번호 7541 쓰시는 분이 오늘 같은 날 신김치를 숭덩숭덩 썰어놓고 기름을 넉넉히 부어 부쳐주던 엄마표 김치전이 간절해서 전화를 걸어 엄마 전 구워줘 라고 했다가 바쁘다 네가 해먹어라 라고 뚝 끊어버리시는 시크한 우리 엄마. 그래도 조만간 친정 가야겠어요. 그럼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지만 결국 가시면 아유 해놨다 라고 하시는 게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맛있게 가서 드실게요. 자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은요. 예 뒷번호 2309 쓰시는 분의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에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우종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하는 이사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거울 앞에서 김용림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서 이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일이 버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짐을 하나씩 싸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쥐고 살았나 싶어서 깜짝 놀라곤 하죠.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건들, 또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쌓아둔 오래된 짐들을 가감하게 솎아내고 비로소 새로운 공간으로 떠날 채비가 끝이 납니다. 뭐 격해 쌓인 과거를 덜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한 셈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가끔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간 미련이나 묵은 걱정거리들을 마음 한구석에 꽉 채워두고 있으면은 정작 새로운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오늘 오후에는 우리 마음의 짐을 조금 비워내 보면은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오후를 한결 가볍게 산뜻하게 만들어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태호입니다. 사는 동안.

안녕 그러십니까? 거시기 이장이요. 예. 아, 그 비도 많이 오는디요. 다들 비도 참 거시기였는디 조심 댕기더라고. 예. 근데요, 오늘 어느 국밥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디, 예, 그 거시기현 국밥집에 밤샘 근무를 마친 소방관 세 분이 늦은 아침을 먹으러 들어왔다는 것이요. 예. 아침 옷에서 매키한 연기 냄새도 다 안 가셨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거시기현처럼 말이지.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던 청년 하나가 밥을 다 먹고는, 사장님, 저 옆 테이블 소방관님들 국밥 깎아지. 제가 싹 거시기 하려니까 거시기 하시오. 사장님이, 아니, 저분들 아는 분이요? 하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말이요. 아니요. 그냥 늘 고마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네, 하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가버렸다는 것이요. 나중에 소방관들이 너무 거시기 해갖고, 거시기 했는디, 오늘 거시기 이장이 한마디 거시기 하려고 옵니다. 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멋진 소방관들만큼 말없이 국밥값을 계산하러 간 청년의 마음도 참말로 거시기 여기 아름답다 이것이요. 세상은 살맛, 나는 꺼지요. 네. 문현주 도련님, 김성한 약장수,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박경민의 사랑아 가지 마라. 네. 조금 맛보는 노래들, 네, 오랜만에 듣게 되는 노래들로 선곡해봤습니다. 김선미의 우짜 친구야 전해지고 있군요. 자, 대전의 김윤혜 씨가 오락가락한 날씨는 오늘도 지치게 합니다. 지친 하루의 즐거움이 샘솟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부산의 김창석 씨도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자, 덕산도 한양님 입석했어요.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정로육삼 김광도씨,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제가 다니는 건설 현장이 일부 공사가 중단됐어요. 아이고, 집에서 푹 쉬면서 방송 듣고 있다고요. 쉬실 때는 좀 쉬시고 또 일하실 때 일하시면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맞이하세요. 김혜성씨, 비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좋은 방송, 좋은 예 가야 세상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국민의 사랑아 가지 마라 였습니다. 자, 국당 조성재 꽃중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치맨의 최경식 씨, 늘 같이 하면 힘이 되고 근심 걱정 없어지는 좋은의 가요 세상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방송 함께 합니다 하셨고요. 부산의 신목순 씨, 오늘 또 반갑습니다. 부산은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주네요 하셨고요. 신목순님 생일 축하해요. 김경자 씨가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자, 꽃중년 들으셨어요. 이준호 씨, 나의 벗, 조녀가 세상. 예. 즐거운 방송해요 하셨고요. 줄을 뜨고 내 살 아래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재경 씨, 비피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극기가 좋아 올립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귀한 말씀과 즐거운 음악, 그리고 사연을 멋지게 읽어주시는 최고의 명디제님 감사한다고요. 고맙습니다. 박세빈, 둥근 인생.

민호 씨가요, 퇴근길에 수박참외밭 온두막에 들려서 어르신들과 수박 장사하며 방송 듣고 있는데, 예, 숙자매 카페로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신청합니다. 예, 숙자매가 그 예전에 카페로 때문에 활동 중단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또잘 보이지가 않더군요. 예, 바로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수련의 무심.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체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과학자들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말이죠. 3억 년에 딱 1초의 오차가 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3억 년. 예. 상상도 못하는 연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시계를 보고 사는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분만 더를 예치면서 시간이 어떻게든 늦게 가길 바라고 퇴근 직전의 10분은 2배속으로 빨리 가길 바라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시계바늘은 똑같이 흘러가도 내 마음의 시계는 참 내 멋대로 움직입니다. 결국 시간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정확한 시계장치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 흘러가는 오후의 시계를 가장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바꿔주는 시간. 여기는 WBS 오는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입니다. 김영만의 살아있네, 박주희의 럭키.

가사가 있는 이야기.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순간에는 언제나 나가 아니라 우리가 있다. 혼자 바라본 바다보다 함께 걸었던 바다가 더 푸르게 기억되고, 혼자 걸었던 길보다 나란히 걸었던 낙엽길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사람은 풍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 속에 함께했던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사계절은 해마다 다시 찾아오지만 같은 사람과 같은 계절을 두 번 다시 만날 수는 없다. 봄에는 꽃을 보며 웃었고, 여름에는 파도 소리에 발을 담갔으며,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겨울에는 흰눈이 내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멈추길 바랐던 날도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은 모든 것을 조금씩 바꾸어 놓는다. 어느새 각자 길을 걷게 되고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계절을 살아간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걸어주었던 한 사람이 조용히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했던 시간으로 완성되는지도 모른다. 세월은 사람을 멀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함께했던 계절까지 지울 수는 없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나가 아니라 언제나 그대 그리고 나였기 때문이다.

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생각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에세이를 만드는 건데요. 네, 가사로 만든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서희새하고 솔개털이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솔개트리오가 이제 그 트리오니까 세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다가 이제 한 분이 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뭐 뉴스 제보나 이런 거로 소식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소리서로 활동하면서 나왔던 노래가 그대 그리고 납니다. 이 노래가 잔잔하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엄청 받았다. 특히 음악 감상실이나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니아들이 엄청 많았던 노래, 예, 히트곡.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오늘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 카페리오 숙자매 노래를 듣고 싶다는 분, 네, 민호 씨 전해드리겠고요. 마음의 울림이 밀려오는 것만이요. 고마워요. 잠시만요. 최경식 씨. 이지영 씨. 몇십 년 만에 혼자 KTX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떠나는 기차 여행이 정말 운치 있고 설레더군요. 가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해성에 별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별, 엠마님도 별을 주셨고요. 섬지박이 오랜만에 들었는데 제가 아이 4살쯤 됐을 때예요. 아, 저희 아이가 4살쯤, 본인이 4살이 아니고. 저희 아이가 4살쯤 됐을 때 선주바이를 들려주면 훌쩍훌쩍 울먹었어요. 왜 우냐고 물으면 애기가 불쌍하고 슬프다고 했죠. 저도 이 노래 들으면 슬프답니다. 아, 엄마가 상관을 굴따라 가면 혼자 그 슬프네요. 네, 동심이니까. 카페료 숙자매입니다.

자, 진성의 내 여인 전해드리면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모시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 일체 드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7: 라디오로 흘러나온
4: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7: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자, 다미쉬의 아줌마 파이팅! 내 팬이 되어주세요에서 여러분들이 팬덤을 보여주었던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오셨습니다. 화요일 코너 내 팬이 되어주세요. 오직 매력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 본격 가수들의 매력 발산 코너 내 팬이 되어주세요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내 팬이 되어주세요. 두 눈과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결의 대진표 소개해드립니다. 1번 23년 동안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헌신하면서 정통 국악 엘리트 코스를 걸어오시는 분 국악 대상을 휩쓴 깊이 있는 내공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대중음악 무대까지 사로잡으면서 그야말로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악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은 없다. 그냥 고문 것만 튕겼을 뿐이다. 2번 30년 동안 한국 무역과 국악으로 탄탄하게 내공을 다져온 정통예술인 시라손이 히모리를 출연한 것은 아니고 그걸 연출하신 고 이일목 영화 감독이 아버지다. 예술가 가문의 혼을 이어받은 가수. 이번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다짐을 담아 들어뜨기에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바탕 춤과 노래로 날려버릴 에너제틱한 타이틀곡. 옳다구나. 멋이오라. 일단 두 번을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하면 바로 인사를 해야죠.
9: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구의 여신 동덕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 네.
1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뛰어지는 역대급 응원송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가수 김혜정입니다. 평소 라디오를 들으며 많은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던 애청자였는데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꿈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야, 저거 오셨네. 길다. 엄청. 네. 저희가 30초 드릴 건데 다 해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어 이제. 본인 소개 인사만 하라고 그랬는데 아주 길게 다 했어요. 할 걸 다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소개 시간이 있어요. 30초를 드리는데 이미 끝난 거야. 네.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본인을 소개를 아까도 인사였고 본인 소개를 안 해도 되겠어요. 그저 우리 김희정 씨는 다 하셨죠?
10: 네.
8: 네. 그 저희가 30초를 드리는데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면 동덕이 씨는
9: 네.
8: 해야죠.
9: 더 해도 되나요?
8: 원래 네. 그 인사만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거만 하고 내 팬덤이 되어주세요. 이걸 이제 잊혀주는 거예요.
9: 네. 네.
8: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내 네. 팬이 되어주세요. 제발.
9: 네. 네. 지금 스타트 된 거죠?
8: 네. 네.
9: 저는요 한국 무용도 너무 잘하고요 북도 잘 치고요 장구도 잘 칩니다. 우선 장구의 여신이고요. 저는 장구를 거치대 놓고 치지 않고요 장구를 메고 칩니다. 제 타이틀곡이 올타쿠나인데요. 저는 장구를 메고 치면서 흥겹게 사물놀이 팀과 함께 소고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요즘 좀 많이 힘들고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좀 잠깐.
8: 이야. 줄이면 그냥 다 할 걸 다 할 텐데. 네. 자, 혜정 씨는 안 네. 하실 건가요?
10: 해야죠.
8: 네. 또 안 한다더니 또 옆에서 아닌가 또. 자, 드리겠습니다.
10: 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귀염둥이 응원송 부르게 된 김혜정입니다. 오늘 막 스튜디오에 오니까 훈훈하고 너무 좋은데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것만 탔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부산시 무형유산 구덕망개 소리에 전승교육사를 23년간 역임했습니다. 그때는 그 민요를 불렀는데요. 쾌지나 칭칭.
8: 아 됐습니다. 아 근데 전공은 원래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8: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악기만 다루었던 네. 타악기 그다음에 검은 거. 네.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전공하셨는데.
9: 멋있습니다.
8: 네, 그것만 하시다가 이제 민요를 하신 거예요.
10: 네.
8: 김희정 씨는. 근데 마이크하고 왜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세요?
10: 아, 예, 알겠습니다.
8: 가수는 마이크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원래 타악기는 좀 멀어야 되나요? 마이크하고. 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좀 멀어져 있긴 해야 되겠네요. 검은 것도 좀 멀어야 되나요?
10: 아, 아닙니다. 울림통에 가까워야 됩니다.
8: 가까워요. 좀
10: 네,
8: 네, 네, 이렇게 네, 오세요.
10: 네, 알겠습니다. 네,
8: 가까이에 너무 먼 마이크 하면 안 됩니다. 예, 가까이 오세요. 네. 근데 혜정 씨는 이제 뭐 검은 거를 하고 민요를 했는데 동덕이 씨는
9: 네.
8: 그 뭐 북친 거예요? 장구
9: 네,
8: 친
9: 네,
8: 거예요?
9: 네, 타악이요. 한국 무용을 하면서 예, 타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8: 타악이라고 하는 거는
9: 뭐 장구, 북, 예.
8: 다 막 때리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9: 때리는 거 다 합니다.
8: 뭐 손으로도 하고
9: 사람만 안 때리고요, 다
8: 아,
9: 때립니다.
8: 그렇군요. 예,
9: 깽가리도 때리고.
8: 아, 깽가리도. 그건 뒤에 그 예, 무용하면서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9: 대북, 모둠북.
8: 모둠북 말고 이렇게 꽃, 뭐 몸을 돌려가면서 추는 춤은 뭐죠?
9: 네, 상공무, 오공무.
8: 아, 그거예요?
9: 예.
8: 아, 죄송합니다. 뭘 몰라서.
9: 묘기를 부리죠. 예.
8: 예전에 그 좀 그 어린 소녀들 보면
9: 네.
8: 뭐 해외에 가가지고 막 돌리고 뭐 꽃.
9: 그게 접니다.
8: 아, 그래요? 아, 네. 그거예요? 아, 네. 그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세 개, 네 개 놓고.
9: 그건 원래 정통은 아니고요.
8: 네네.
9: 전 외북이 원래 정통이고 숙무에서 나온 북이 원래 정통이고
8: 아, 네.
9: 예, 외고 그 상공무 오공무는 원래 창작이에요.
8: 아 그렇군요. 예, 아 예. 정통적으로 이제 맞는 게 아니고 이제
9: 네.
8: 꾸며지는 거 예. 새롭게 이제 또 만들어 본
9: 예,
8: 거군요.
9: 네.
8: 오늘 두 분을 저희가 이제 모신 거는 이제 그 트로트 가수들도 있는데 이제 판소리라거나 민요 전공했던 분들이 많아요.
9: 네.
8: 그분들이 쉽지.
9: 네, 그렇죠.
8: 그런데 이제 타악기를 하거나 네. 검은 거를 하고
9: 네.
8: 해서 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9: 그렇죠.
8: 네, 근데 검은 거 그렇죠. 네. 검은 거는 특히 죄송하지만 네. 남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10: 네.
8: 여성분이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검은 거가?
10: 아, 제 등치를 보십시오.
8: 아.
10: 힘이 좋습니다.
8: 아, 원래 그러신 거예요?
10: 예, 네,
9: 아름다우세요. 검은 거 너무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인데.
8: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그 색깔도 블랙 앤 화이트.
10: 네.
8: 백과 흑이고요. 이 몸도 너무 마르셨고 또 건강하시고 예. 네,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선택을 전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9: 네.
8: 오늘 이제 그 트로트인데
9: 네.
8: 좀 이렇게 특이하게 네. 그 국악을 하셨던 분들끼리 한번 만나서
9: 네.
8: 국악을 전공 소리를 안 하신 분들을 모시자 그랬는데 의상도 각기 다르게 입고 오시고. 네, 또
9: 어떻게 맞춘 건 아닌데. 네. 네.
8: 아, 두 분이서 이게 이런 용어를 쓰면 방송에 심의에 걸릴 수도 있는데 홀쭉이와 뚱뚱이 이렇게 한다고
10: 아, 좋습니다.
8: 해도 될 것 같지 않을까?
10: 네, 네, 좋습니다.
8: 그런 네, 네, 부분들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들의 노래 솜씨가 또 어떤 건지 이 동동이 씨의 신곡은 옳다구라.
9: 네.
8: 아, 그리고 김혜정 씨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
10: 네.
8: 아주 긍정적인 곡들이에요.
9: 다시 뛰는 대한민국. 네.
8: 다시 뛰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만든 노래예요?
10: 제가 쾌지나칭칭 전승 교육사를 23년간 네. 그 부산시에서 이제 했는데 전통으로 하기에는 예. 또 요즘 같은 대중문화에 있어서 조금 네. 제약점이 있습니다.
8: 네네네.
10: 그래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네. 사표를 내고 너 대중가요계로 새롭게 입문하였습니다.
8: 이게 그거를 이제 퓨전화거나 뭐 크로스오버적 개념으로 네. 국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머물게 되면 국악적으로 소리를 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10: 네.
8: 완전히 탈피해서 대중가요로 네. 오신 거군요.
10: 네.
8: 네. 근데 이 노래 제목으로 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면은 약간 그룹 사운드의 뭐 소리나 좀 강한 노래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느낌의 노래인가요?
10: 국악풍이 가미되면서 네. 홍키통키의 신나는 멜로디로 누구나가 박수치면서 우리 모두 뭐 축구를 한다든지
8: 네네. 응원과
10: 네, 그럴 때 다 같이 응원을 할 수 있는 응원송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8: 그래요? 네. 그러면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0: 아, 네, 네,
8: 준비해 주시고 네. 네, 검은 거에서 또 민요를 이제 또 지도하시다가 이제 대중가요 가수로 오셨습니다. 김혜정 가수의 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시 뛰는 대한민국. 어허, 이게 이제 호랑이 그걸 소리내기 위해서 억지로 뭐 어우 한 거는 아닐까요? 네. 자, 동덕이 씨는 이제 활동곡이 옳다구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옳다구나. 네. 일단 옳다구나부터 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각적 느낌의 노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번에 옳다구나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겠습니다.

옳다구나 였습니다. 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가 좀 길어졌나 봐요. 두 곡밖에 안 불렀는데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혜정 씨 이번에 분위기 살리는 노래. 네, 자기야 준비됐죠. 네, 바로 무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무대가 꽤 멀어요. 저희가 오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가겠습니다. 자기야.

0: 감사합니다.
1: 네, 자기야에서 검은 거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네. 그 자기야 이것도 말이지 자기야 허 예, 새로운 네. 그 역시 이 검은 거의 느낌이 있는 색깔. 에, 각기 다른 네. 그러니까 타기를 하고 검은 거를 하시고 또 이제 노래로 어, 이제 오신 분들인데 예, 또 그분들만의 색깔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 아, 4부에도 어, 여러분들의 네, 뜨거운 응원 기다립니다. 샵 8970이고요.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오늘도 멋진 조은의 가요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WBS FM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네. 오늘 지금 3시 30분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령 대상 지역

0: 군요. 그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 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진강 연천교 홍수 경보 지역입니다. 네, 임진교 쪽이요.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오실 때 좀 불편하셨죠?
1: 네, 좀 많이 왔는데요. 좀, 네. 예. 좀 불편하진 않았어요.
0: 그렇죠.
1: 좀 걱정은 됐죠. 예.
0: 걱정은 됐죠. 네. 근데 원래 다니실 때는 뭐 악기 같은 거 들고 다니시지는 않으시나요? 검은 거는 들고 다니시나요?
2: 네.
0: 그 네. 차에 네, 좀 차에. 그 얼마나 돼요, 검은 거가?
2: 아, 제 가야금 1.5배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가야금보다 큰 건가요?
2: 예, 깁니다, 길이가.
0: 더?
2: 예.
0: 아쟁보다 더 크나요?
2: 예.
0: 오.
2: 대아쟁보다는 작죠. 소아쟁, 대아쟁이 있으니까.
0: 아, 네. 네. 아쟁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러니까요.
2: 정합용은 대아쟁이 있고 아, 또 네. 산조용은 또 작거든요.
0: 아, 그렇군요. 검은 거가 저는 옆으로 좀 더
2: 네.
0: 뭐 약간 그렇잖아요.
2: 네.
0: 이게 좀 얇은 건 아니고.
2: 예.
0: 예. 좀 닮으신 것 같은데 검은 거. 네. 그 동덕이 씨도 네. 뭘 갖고 다니시나요?
1: 장구를 갖고 다니는데요. 아. 예.
0: 가벼우시겠다. 예. 장구 갖고 다니시면.
1: 장구도 그렇게 예. 저기 가볍지는 않아요.
0: 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예, 5kg 정도.
0: 아, 장구가 있고.
1: 예. 예. 그리고 의상. 오. 예.
0: 의상이 있고. 예. 다들 뭘 갖고 다니셔야 되네요.
1: 네, 네.
0: 오. 근데 보여줄 때. 근데 네. 이제 노래를 부르러 다닐 때는 뭐 그렇게 필요하나요?
1: 노래만 할 때는 네. 예, 몸만 가죠. 예.
0: 노래 이제
1: MR이랑
0: MR만 반주만 있으면. 네. 네. 근데 이제 좀 무대가 좀 그렇다.
1: 예, 네, 그러면
0: 내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1: 예,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 예, 악기를 좀 네. 많이 챙겨가야죠.
0: 다음에는 네. 저희가 이제 그 물론 대중가요적 부분들의 노래도 필요하지만
1: 네.
0: 이런 퍼포먼스도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런 이제 국악과 함께하는 네. 그런 시간에 함께 오셔서 무대를 좀 빛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초대해 주시면.
0: 듣는 것도 좋지만 네. 보여주는 것들도 네. 좋으니까.
1: 네, 네. 영광입니다.
0: 그, 예. 그 제나 씨라고 하는 분은요. 그분은 이 뭐예요? 저 가야금인데
1: 네.
0: 15줄인가? 25줄인가?
1: 25줄.
0: 아,
1: 25현이라고 하죠.
0: 25현. 네. 그걸 이렇게 들고 네. 다니시더라고요.
1: 그거는 이제 그 하음이 들어 있어서요.
0: 네네.
1: 피아노 소리처럼
0: 오.
1: 예. 그것도 저게 가야금인데
0: 네.
1: 예. 원래 가야금이 전통 가야금 12줄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25줄인데 그래서 저기 피아노 하음이 들어있어서 피아노 연주곡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뭐, 소리가 다 나왔어요.
0: 엄청 무거워서 그 여성분 혼자는 안 돼.
1: 엄청 무거워요.
0: 누군가
1: 진짜.
0: 같이 피아노, 다녀야 되더라고.
1: 그러니까 피아노가 무겁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0: 아.
2: 근데 자신의 악기는 스스로 다 들고 다닙니다.
0: 아, 그래요?
2: 정도는 한 손으로 그냥 들고
0: 한 손으로 네. 검은 거를?
2: 네.
0: 이야,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 좀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되고.
2: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동동이 씨는 걱정돼요.
1: 아, 저요?
0: 네,
1: 네.
0: 그래도 장구만 들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
1: 그래도요?
0: 네, 네.
1: 예, 이렇게 말라서 보여도요?
0: 네.
1: 무대에선 파워풀합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보여주세요. 뭐 불러주실래요?
1: 아, 우선 좀 파워풀하게.
0: 네.
1: 먼저 진또배기를 좀.
0: 네, 네, 네.
1: 아, 좀 제가.
0: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떤
1: 부분이? 더워서 네. 바닷가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0: 네, 네.
1: 오늘 이렇게 비가 올 줄 몰랐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저는 비 올 때 좀 불편하진 않은데.
0: 네.
1: 여러분들이 사고가 날까봐 좀 네, 걱정스러웠어요.
0: 네. 노래는 어떤 거로 결정을 해주세요?
1: 우선은 먼저 고창에서 왔어요.
0: 아, 먼저. 고창에서 왔어요. 네, 네.
1: 불러드려도 될까요?
0: 그럼요. 네. 아니,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 고창에서 왔어요. 네. 준비해 주시고. 네. 자, 반주 준비됐습니다. 자, 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고창에서 왔어요.

0: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나요? 할머니들이 온두막에서 다들 일어나서 노래 따라 부르면서 한바탕 신나게 노래 부르는데 온두막이 무너질까 걱정했습니다. 동동이 누님 겁나게 고맙구먼이라 행복합니다. 부안의 민호 씨가요.
1: 네.
0: 또 그 당구를 잘 치신다고 네. 동동이 씨가 그게 나와 있나요?
1: 당구요?
0: 네네네.
1: 저 당구 못 치는데.
0: 네, 당구 잘 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다른 분이신가 보다. 네. 자, 홍수주의보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교입니다. 7월 21일 15시 40분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서 당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양육 중인 행락객 낚시계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들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긴장이 좀 되죠? 두 분 어떠셨어요? 그 혜정 씨는 어떠셨어요?
2: 재밌습니다.
0: 아, 재밌어요? 마이크를 네. 좀 가까이 하세요. 네, 재밌더라도.
2: 네. 네.
0: 너무 뒤에로 가서. 네. 너무. 동동이 씨는 어떠세요?
3: 긴장됐어요. 긴장돼서 가사 틀렸잖아요.
0: 근데 두 분 다 가사 틀렸어요. 근데 가사를 앞에 놓고 보셔도 돼요.
3: 아, 그랬어요? 그 앞에 두고 부를
0: 보셔도
3: 걸.
0: 되는데. 왜냐하면 본인들 노래가 아니잖아요.
3: 네. 그래서
0: 다른 가수의 노래들은 네. 보셔도 돼요, 가사를. 그리고 이제 본인 노래 불러도 돼요.
3: 네. 네.
0: 굳이 뭐 남의 노래 꼭 부르려고 노력하셔도 뭐 부를 필요는 없어요. 내 노래를 부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희정 씨가 어떤 노래 부를까요?
2: 아모르 파티.
0: 아, 아모르 파티. 네. 자, 이제 검은 거에서 아모르 파티로 네, 가서 또 열심히
3: 아모르.
0: 예, 아모르 파티 댄스 분위기로 네. 이제 네. 그 검은 거의 연주자가 아닌 네. 댄스계의 여왕.
3: 네.
0: 아, 뭔가 이게 노래를 부르실 때 걸그룹에 도전해 보는 네, 김혜정 씨의 노래. 자, 아모르 파티입니다.

0: 네. 아, 노래가 이 노래가 참 어려운 노래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이 노래를 선곡해서 참 그 검은 거 연주하시는 분이 댄스곡에 도전하신다라고 네. 했는데 예. 좀 어렵긴 어렵죠.
1: 네.
0: 네, 분위기에. 네. 어떠세요? 저 그 민요 이제 선생님 하셨잖아요.
1: 네.
0: 그 민요 한 곡 들려 줄 수 있으시나요? 네.
1: 예.

0: 말이.
1: 예. 자, 긴장을 해서 그 옆에 이제 그 역시 타악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또
2: 장단을 좀
1: 동덕 씨가 또 해주셨고
2: 북거리 장단을 좀 쳐드렸습니다.
1: 자, 긴장이 이제 많이 좀 풀리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동덕이 씨가 네. 불러줄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2: 진또배기를 진또배기. 네. 신나게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분에게 응원해 주실 분, 내 팬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970으로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번 김혜정, 2번 동덕이 씨입니다. 자, 진또배기 전해드립니다. 갑시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대중 가수로서 처음부터 가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고 국악적인 부분들에서 전문 검은고를 또 공부하셨고 그리고 또 타악기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수로 정말 또 다시 도전해보는 두 분을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김희정 씨 어떠셨어요?
1: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까요? 네.
1: 제 팬이 되어주세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자, 동덕이 씨.
2: 네. 오늘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응원을 이렇게 댓글을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랑을 또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께 동덕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빗길 항상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제 또 무더위가 올 텐데 항상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그 내 팬이 되어주세요는 아주 익숙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2: 네. 그러니까
0: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2: 네.
0: 두 분은 사실
2: 네.
0: 그 본인들이 이 전문적인 이제 타악기나
2: 네.
0: 또 검은고에서나 민요에서는 최고들이신데
2: 네.
0: 대중 가수로서는 이제 시작을 하시고 출발하신 거잖아요.
2: 네.
0: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2: 네. 네.
0: 이제 앞으로 익숙해지면
2: 네.
0: 더 멋진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2: 네.
0: 기대를 해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 네.
0: 동동이 씨가
2: 나오네요.
0: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나 봐요.
2: 네.
0: 팬분들이
2: 네.
0: 282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2: 네.
0: 네. 김혜정 씨는 22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면 더
2: 네.
0: 많은 팬들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김혜정 씨의 노래를 저희가 끝날 때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네. 네.
0: 수고하셨다고.
1: 네. 감사합니다. 예. 네.
0: 저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의 앞으로의 그 활동에 많은 응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하고 싶은 얘기.
2: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김민정 씨.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요일에 함께 한 내 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날씨가 오늘 좀 고르지 못하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예보에 대한 또 소식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긴장감 있게 또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혜정 씨의 다시 뛰는 대한민국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항상 심고할 때에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들을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심고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강원 동해 평지와 경남 함양 중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시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관리 중 소홀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워셔액인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워셔액이 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겨울철 이후에는 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 번쯤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워셔액의 주성분은 오물과 함께 기름기를 분해하는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오물을 유리에 붙는 걸 방지하는 계면 활성제, 금속 제품의 부식을 예방하는 방청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먼지와 기름 성분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못하고 쉽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야간 운전 등 운전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워셔액의 사용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평소 미리 확인해서 보충하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원기 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9: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0: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9: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0: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9: 02-2677-2677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금복무.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기후변화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산사태. 해마다 축구장 380개가 넘는 규모의 산사태로 지난 10년간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산사태,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집 주변 배수시설과 옹벽을 미리 점검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하천과 계곡에서 즉시 탈출하고 방송이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산사태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가스와 전기를 꼭 차단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산과 가장 멀고 높은 공간으로 대피하세요. 야외에서 대피할 때는 산사태 경로를 피해 직각 방향으로 벗어난 뒤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사태, 미리 점검하고 빠르게 대피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공과 사는 원래 둘이 아니니 국한을 크게 잡으면 사사로움도 다 공적인 것이 되고 국한을 작게 잡으면 공적인 것도 다 사사로움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며 비가 주는 은혜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세상에 쌓여있는 묵은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 깊은 단비를 채워서 다가올 결실을 준비하게 한다는 점도 고마운 점이죠. 또 한 가지, 비가 와서 좋은 점이 있다면 밖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오롯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점이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장마철 같은 날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음이 눅눅해지고 먹구름이 낀 것 같아 답답하지만 사실 그 시간 역시 내 마음 안에 먼지를 씻어내고 지친 마음의 뿌리를 촉촉하게 적시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 깊어지고 더 푸르러지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자연의 은혜인 셈이죠. 자, 오늘 하루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 마음에도 은혜의 비를 듬뿍 적셔보시면 어떨까요?

0: 주영훈의 비와 당신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좋은 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세상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 준다. 이 땅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밖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오롯이 나만의 공간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한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이 장마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눅눅해지고 먹구름이 낀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내 마음 안에 먼지를 씻어내고 지친 마음의 뿌리를 촉촉하게 적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더 깊어지고 더 푸르러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자연의 은혜인 셈이죠. 창밖의 비를 보면서 우리도 더 성숙해지고 푸르러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 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이 심각하며 공동체 의식도 많이 약해졌다고 답했다. 갈등이 심각한 분야로는 부로 인한 양극화가 65%로 가장 많았고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이 뒤를 이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인데 왜 사람들은 점점 자기와 자기 집단만 생각하는 걸까? 혼자가 아닌 공동체,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이다.

네,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기심에 대한 경계의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이기심으로 인해 인품이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오직 한 마음으로 이기에만 빠져들다 보면 강직한 기질도 마모되어 유약해지고 지혜가 막혀서 어두워질 뿐 아니라 인자한 마음마저 혹독해지고 또한 결백한 뜻도 더러워져 일생의 인품을 깨뜨리게 된다. 옛 사람이 탐욕하지 않음을 귀하게 여긴 까닭은 그것으로 일세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이기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여, 배 안에 물을 퍼내라. 속이 비면 배는 가볍게 가느니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로마서에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주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도운편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에서 벗어나는 사람만이 돌아오는 세상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공부인이 여쭙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영웅과 호걸들이 권모술수로 인심을 농락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왔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모략과 수단으로 지위를 얻는 수가 덜어 있으나 앞으로는 인지가 고루 밝아짐에 따라 그 모략과 그 수단을 서로 알게 되므로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따로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는 사회생활에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나 고루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가 인심을 지배해왔으나 앞으로는 천하일가의 도운이 열리게 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는 사회에서 출세하기가 어렵고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요. 이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이 세상을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만큼 나보다 이웃과 사회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이은초의 너와 함께 가는 길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성스러운 존재가 사람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인데요. 인간이 겪고 있는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인간이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한계를 그대로 느끼고 위로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그 사건,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성육신, 2번 부활. 1번 성육신, 2번 부활입니다. 성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인간이 되었다. 네,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1번 성육신, 2번 부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 신문 박지순 기자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불교와 카톨릭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캄보디아 인구 1,800만 명 가운데 대다수는 불교 신자이고 카톨릭 신자는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교세 차이와는 무관하게 캄보디아 불교계와 카톨릭 교회가 아름답게 협력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프놈펜대 목구장 올리비에 슈미트 하우슬러 주교가 불교와 오랜 세월 동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고 지지하는 위대한 원로 재가 신자라는 명예 호칭을 받은 것이다. 슈미트 하우슬러 주교는 20여 년 전 캄보디아에서 본당 사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불교계와 지역개발 사업,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가톨릭 교회는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장려하고 그리스도교 교회와는 일치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황청에는 종교 간 대화부와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부가 설치돼 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교황청에 이 두 부서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종교들이 대화에 힘쓰기도 하고 가톨릭과 개신교, 성공회 등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일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종교 간 대화와 교회 일치 증진은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6월 교황청에서 소집한 특별 추기경 회의 논의 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추기경단은 현대사회에 심화되는 양극화와 개인주의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어머니 같은 존재이자 환대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방편의 하나로 종교 간 대화와 교회 일치의 증진을 제시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길 바라셨다.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이기도 한 종교 간 대화와 교회 일치에 가톨릭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나라에도 이런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주는 상을 받고, 또 그리스도교 신자가 불교계에서 주는 상을 받고, 그래서 그 종교학자 그 이찬수 그 교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죠. 목사님 같은 신부님, 신부님 같은 스님, 이런 식으로 이웃 종교의 좋은 면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종교인들, 둥그런 그리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기독교 색깔이 너무 강한 기독교인, 원불교인 같은 색깔이 너무 강한 이런 것보다도 기독교인 같고 불교인 같고 원불교인 같고 둥그런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배우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는 것. 네. 그게 앞으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AI 시대 종교의 길입니다. AI가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종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안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성직자와 대화하거나 신앙 활동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AI가 질문에 답하고 위로를 건네며 심지어 설교 준비까지 돕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결과 종교 활동은 감소하고 성직자와의 상담 대신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스마트폰 속의 AI가 일정을 관리하고 로봇이 집안일을 대신하고 챗봇이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시대에 사람들은 더 이상 지루함이나 외로움을 종교 활동을 통해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종교가 담당해온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답은 AI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 바로 정서적 교감이다. AI가 할 수 없는 직접 소통과 공감, 이해와 배려, 행복을 전하는 능력이다. 지혜롭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이롭게 하고 향상시키며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종교가 이러한 지혜를 잃어버린다면 단순한 의례나 미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종교는 더 지혜롭고 더 진실하게 신도들에게 다가서며 대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뢰받지 못하는 성직자는 설 자리를 잃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는 종교인은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반대로 신뢰와 교감을 회복한 종교는 AI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동체로 남을 수 있다. AI 시대에도 종교가 살아남으려면 기술이 줄 수 없는 인간적 따뜻함과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종교가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불교 음악 김무한이 부른 관세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중앙생가대 김응철 교수님의 글 AI 시대의 종교의 길을 전해드렸는데요. AI의 대중화 그리고 생활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AI가 대화 상대가 되고 고민 상담도 해주면서 종교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I가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 교감이죠. 직접 소통과 공감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종교는 진실된 종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물질과 과학기술에 있지 않고 만족을 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편안한 마음,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종교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정책연구소 전흥진 교무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먼저 듣고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무너지던 날, 곁에 있어준 사람은 멋진 해답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었다.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신앙을 나누는 일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듣는 데에는 서툰 것 같다. 그러나 교화는 말하기 전에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 오랜만에 교당을 찾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서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날 오간 가르침은 없었다. 다만 그의 말을 들어준 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얼마 뒤 다시 교당을 찾았다. 한 번의 경청이 한 사람의 발길을 돌려 세운 것이다. 지난해 실시한 사회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러준다.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가치가 이해와 공감이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목소리는 교화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말씀을 많이 전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먼저 들어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열린 교화는 듣는 데서 출발한다. 열린 교화란 내 말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에 먼저 귀를 여는 것이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고 가르치기 전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듣는 일이 전하는 것을 버리는 건 아니다. 다만 순서가 다를 뿐이다. 충분히 들은 뒤에 건네는 한마디는 비로소 상대의 마음에 와닿는다. 듣는 마음에는 또 한 가지가 따라온다. 바로 환대다. 환대는 찾아온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다. 생각이 달라도, 살아온 길이 달라도 먼저 따뜻하게 맞아주는 마음이다.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나를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닫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연다는 것을. 교화도 다르지 않다. 환대 받은 사람만이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처처 불상이라 하셨다. 모두가 부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먼저 듣고 맞이하는 마음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환대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처음 온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일, 낯선 얼굴을 반갑게 바라보는 일, 나와 다른 생각도 끝까지 들어주는 일, 그 작은 따뜻함이 곧 열린 교화다. 먼저 듣고 맞이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종교를 가깝게 느낀다. 열린 교화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만큼, 그리고 한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하는 만큼 교화의 길은
넓어질 것이다

네, 원불교 창작성가 임주현이 부른 동행이었습니다. 앞서 원불교 정책연구소 전흥진 교부님의 글 먼저 듣고 맞이하는 마음을 전해드렸는데요. 나를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닫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연다는 교부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만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나를 부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전국 600여 교당의 우리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교당을 찾는 사람들을 맞아주고 환대해준다면 교화의 문은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그래서 좋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성육신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말인 성육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육신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존재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자의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 즉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인간이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한계를 그대로 느끼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나타났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날, 바로 크리스마스가 이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이 성육신의 정신은 모든 종교인들과 또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아픔을 겪어보는 것이겠죠. 성육신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신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을 직접 겪은 진정한 공감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아짐과 겸손의 가치를 알려준다는 것인데요.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내는 세상에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구간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가치는 높은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기준대로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은데요. 개신교의 이 성육신 정신은 내 고집과 내 독선을 허물고 상대방의 처지와 아픔 속에서 한 걸음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성육신의 정신을 실현할 때 조금 더 따뜻하고 둥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 성육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5584 쓰시는 분, 그리고 2819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성육신 맞춰주셨고요. 탐님도 정답은 1번 성육신입니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정신을 기르겠습니다. 그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선정희님도 정산 종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온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2309 쓰시는 분도 정답은 성육신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원불교의 사은사상과도 상통한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사은의 어떤 결과, 사은의 어떤 은혜를 입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천지 만물이 하나로 이어진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어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천지 만물의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저는 상통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간은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끝으로 개신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날이면요, 그리운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가 오는 날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비 내리는 날에 이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만 내리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면서요,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루비 시스터즈가 노래합니다. 그 사람.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이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그냥 비 이야기입니다. 장맛비가 계속 있고요. 또 예보가 돼 있습니다. 진짜 이 장마철 이름값을 좀 하라는 것 같아요. 비가 참 자주 또 많이도 내리죠. 제가 6월 들어서 6월 말쯤인가 이제 장마철 앞두고 제가 좀 입방정을 먼저 떨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뭐 장마가 뭐 별 힘 못 쓰고 예, 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걸요. 아이고, 요번 올해 장마도 대단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 또 폭염이 또 뒤를 이어서 말썽을 부리고요. 이래저래 쉽지가 않네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이번 장마는 아직도 언제 끝날지 그 예측이 어렵답니다. 당분간은 비와 폭염에 대한 대비를 정말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날에는 어쩐지 다른 날보다도 더 누군가에 대한 이 그리움이 더 많이 더 짙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런 노래 있죠. 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 가운데도 비와 또 그리움은 뭐 세트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표현이 되곤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비가 오는 날은 그래서 더 어쩌면 누군가를 또 마음껏 그리워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보고 싶은 사람, 또 그리운 시절, 듣고 싶은 노래, 추억까지 모두 다 묶어서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인생에 다 내려놔 주십시오. 휴대폰 문자메시지 참여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그립고 아름다운 사연과 그 시절의 노래들 같이 즐기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같이 즐겨주시죠. 하춘화입니다. 어디가 좋아서.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인천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물류센터 화재가 초진됐다고 밝혔고요. 화재 첫날 발령했던 대응 2단계를 오늘 낮 2시쯤 대응 1단계로 하향해 잠불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진까지 걸린 시간은 지난 18일 아침에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 만으로 국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엿새 만에 꺼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인천 물류센터가 그 규모가 두 배 넘게 넓은 만큼 화재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인천시 서해구는 물류센터 램프 구역 반경 116m 안쪽 지역에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 만인 어젯밤 11시에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고요. 인근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도 진화 상황에 따라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게 되고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차량을 빌린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10%,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씩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이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죠. 내일까지 큰 비 걱정은 없겠고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와 부산은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 비와 더위가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송남과 안상원이 각각 불렀습니다. 고독의 밤 그리고 고향 시절 이어서 들으셨고요. 아름다운 인생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고요. 그리운 그 시절의 노래와 이야기로 지금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일부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군가가 그리울 때면 아인에 들어오면 다 만날 수 있어요 하시면서 찾아주신 부산 은하수님과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부산은요 비는 안 오고요 햇볕이 났어요. 낮에 국제시장에 갔었는데 그때만 바람이 어찌나 불든지 모자를 꼭 붙잡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부산 은하수님 말씀대로 누군가가 그리울 때 아인에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추억에 그 사람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들꽃님 오셨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바쁘셨다고 문자 주셨는데 오늘도 10시까지 잔업합니다. 아인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어제도 바쁘셨고 오늘도 바쁘시군요. 여름 앞두고 지치지 않도록 저 간식도 좀 잘 드시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잔업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 님도요 여념없이 채워가는 시간 속에 행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새벽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다쳤어요. 벌써 6일째 왼쪽에서 지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뒷번호 5584 쓰시는데요. 아이고, 네, 어깨 다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리고 한쪽을 다치게 되면 또 한쪽으로만 뭘 자꾸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무리가 되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괜찮았던 쪽도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미루지 마시고 얼른 병원 잘 다니시고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대구 달봉이 할비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엄청난 날씨입니다. 그래도 하루는 가지요. 잔업 후 집에 가서 시원하게 한잔하겠습니다. 백남숙의 꽃잎 편지 부탁드려요. 청해 주셨네요.

아름다운 인생 1부를 벌써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인천 부평 말구노수님께서요. 오늘은 많은 시간 아내로 살면서 헌신해 주신 여성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애청자님들 날씬했던 소녀 시절을 회상하시라고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소녀들 노래를 쭉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스터즈입니다. 날씬한 아가씨끼리.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간 노래입니다. 이난영의 해수욕장 풍경, 아주 세련된 리듬의 라틴 리듬이라고 하죠. 여름날 해수욕장의 그런 풍경들이 눈앞에 싹 그려지는 그런 멋진 노래. 우리 금채원 기사님이 청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다서다 동서 고가에 있습니다. 이난영의 해수욕장 풍경을 신청합니다. 우리 금채원 기사님은요, 막 차가 잘 빠져갖고 쌩쌩 달릴 때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특히 터널에 차가 있을 때 제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잘 안 들려가지고. 그죠? 금천 기사님. 네. 더운 날씨 애쓰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고 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에 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네, 지금 일기는 또 어떨까요? 덥지는 않으신가요? 궁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노래도 좀 청해주시고 또 추억의 그 시절, 아 그때 여름에 우리가 어디 어디 놀러 갔는데 무슨 무슨 일이 있었어요 등등 그런 시시콜콜하지만 네, 기억에 담겨져 있는 멋진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시간 오랜만에 저녁 식사 맛있게 먹으면서 함께합니다. 부산에서 김창성님. 아, 저보고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방송 전에 꼭 식사를 하거든요. 사실 저 여럿이 같이 먹지를 못하고 집에 나와서 있으니까 방송국 근처에서 그냥 혼자 먹곤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제가 자주 들리는 식당이나 뭐 이런 곳에 그 종업원이나 또 사장님들이랑 이제 얼굴이 이렇게 익혀져가지고 가면 반갑게 인사도 좀 나누고 반찬도 좀 덤으로 더 주시고 예, 심심치 않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변산 민호님께서 긴 글을 주셨는데 사실 다 소개하고 싶은데 예,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좀 먹먹해져가지고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낮에 2교시쯤에 누군가 학교 운동장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인천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이 올라왔대요. 내려왔대요. 변산으로. 이유는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리운 고향과 또 친구들을 좀 만나고 가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민호님이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데리고 고택에 갔답니다. 또 아내가 또 친구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아내는 또 처가집으로 또 내려가셨대요. 아이고 이렇게 씀씀이 마음 씀씀이가 참 아내분이 예쁘시네요. 예. 백합죽을 한 그릇씩 사 먹고 친구를 태우고 집에 왔는데 피곤하다면서 소파에 기대어 잠든 친구를 두고 혼자 정원을 걸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무겁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저희 아름다운 인생에 좀 토로해 주셨네요. 아유, 예. 어떻게 뭐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친구에게 좀 따뜻하게 용기를 갖고 잘 이겨내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 힘나는 이야기를 좀 자주 주시고요. 이제 헤어지더라도 인천으로 다시 올라가시겠죠. 그래도 가끔씩 안부 전화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제 일이 아니고 제가 닥친 일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민호님, 손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을 청해 주셨네요. 아, 노래가 또 슬퍼서 마음도 무거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준비되어 있고요. 성북동의 배용주님 와주셨어요.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려도 마음만은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엮어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최숙자의 백지의 연서 청해 주셨어요.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농부의 아들님께서 글을 주셨는데 보내주신 글대로 그대로 정감어린 사투리로 소개하겠습니다. 요것이 누가 장마라고 했나고요. 그런데 요때 말이요. 햇님이 이글이글 쨍쨍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밥맛도 좋고 수확이 많은데요. 그래도 여기는 덥기만 하고 그렇게 비는 오지 않아서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신에 댕길랍니다. 어제 감격시대 듣고 감격했네요. 고맙습니다. 농부의 아드님께서 그 투잡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버스 운전 운행 기사님도 하시고 또 그 외에는 농사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짓고 계신 논인 것 같아요. 사진을 쭉 주셨는데 야 이거 그냥 뭐 소일거리가 아니신데요. 이건 진짜 본업을 농부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논에 지금 벼 이삭이 자리 잡고 많이 피어 있는 사진을 주셨습니다. 본인 논 맞으시죠? 농부의 아드님. 어제 감격 시대 월요일인데 너무 다운된다고 좀 흥겨운 리듬의 노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선곡해 드렸었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뒷번호 5584 쓰시는 청취자께서 어깨 다치셔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 조영남의 모란동백하고 진미령의 미운 사랑 청해 주셨는데 두 곡 다 이게 요즘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노래예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곡이 70년대 말까지 이렇게 저희가 선곡 그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절에 발표된 노래를 청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오팔사님 다른 노래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월애님께서 혼자 식사하지 말라고요 저보고. 네, 다른 애청자분들과 셋이서 만나갖고 한번 먹자고. 아유 서울 한번 올라오세요 영월애님도 그러면. 예, 저희 방송 전에 오시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일찍 나오면 되죠. 뭐. 아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275님도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가 보고 싶어요. 예, 모시한복도 보인다고 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청해 주시면 뭐 장사익 씨 노래도 좋지만 원래 또 봄날은 간다는 백설이 그죠? 백설이 가수의 노래니까 저희가 좀 원곡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선곡해 드립니다. 아,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신 이상열의 눈물을 가르쳐준 여인하고요.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문평일입니다. 붉은 입술.

아름다운 인생 2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아주 재밌는 상상력 마구 뽐내는 코너 예가요 101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한다냐 하시고 찾아오십시오. 2부를 마무리할 텐데요. 2부는요, 해운지 방현재님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여름 날씨가 물론 덥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내공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인 애청자분들 엄살에서 벗어납시다. 하하하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호탕하게 호방하게 가지셔야지 더위도 좀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방현재님 말씀이 맞네요. 이 정도쯤이야 하시고 떨쳐내시기 바라고요. 박선희의 하늘 신청곡 주셨네요. 네,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구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욕에 끌려 근본되는 큰 서원을 잊지 말 것이니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하면 사심이 낀 공부라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사업도 또한 사심 있는 마음으로 공을 개교한다면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마음의 출발부터 사욕이 없이 오직 무아무욕한 공부를 하고 지공무사한 사업을 하여야 큰 공부, 큰 사업을 이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네요. 뒷번호 5584 쓰시는 청취자님께서 청해 주신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로 3부를 열었습니다. 시끄러운 매미소리, 새참비, 무더위 모두가 가을을 준비하는 과정 버티고 즐기며 살아봅니다.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님 선배님의 아주 현명하신 말씀이시네요. 정말 앞서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삶의 궤적을 이제 확실하게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잘 버티고 이 여름도 지나야 되겠습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은요, 전주에 후텁지근해요. 덥기만 하고 온다는 비는 안 오네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들으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 함께 하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꼬마 애청자 우리 부산의 박시우 군 문자 왔어요. 아저씨 어제도 오늘도 운동 갔다 왔어요. 어제 제 친구 하람이가 생일이었는데 축하해 주세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요. 하림아 생일 축하해. 우리 시우 군의 친구 하림 군 생일 축하합니다. 하람이에요? 하림이 아니라 하람. 하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저 시우하고 오래오래 친한 친구로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께서 장마에 풀 크는 것이 손주들 같습니다. 진우야, 하준아, 윤설아, 놀러와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네들 기다린다. 이렇게 마음을 주었네요. 아유, 손주들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 노영구님. 네, 고맙습니다. 이참에 전화 영상통화 한번 하세요. 그리운 손주들 얼굴도 보시고요. 잠시 후부터 예가요 101장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5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카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글솜씨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을 뽐내보는 시간, 예가요 101장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예가요 101장에서는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기발하고 재밌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제를 말씀드리죠.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이번 장마는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아주 자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좁은 지역에 국지적이죠.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송곳장마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와, 네, 너무 뾰족합니다. 송곳장마. 모쪼록 달라진 장마 풍경에 맞춰서 미리미리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큰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비로 이행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대비 어떠십니까 여러분? 괜찮죠? 참여하실 분들은 노래 세 곡 들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작품에 몰두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오늘 예가요 101장 시제는 대비입니다. 대비.

여러분들 글솜씨를 뽐내는 예가요 101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래 청해 주신 노래들 들었습니다. 배호의 안개 낀 장춘당공원, 수원에 계신 임순자님, 그리고 최양숙의 모래 위의 발자국은 가시도 친 장미님, 그리고 남영주 이경수님도 청해 주셨어요. 도진석의 그때 그 메아리 이어서 쭉 전해드렸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데뷔 이행시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101장 데뷔 시제입니다. 오늘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몇 작품만 소개하고 또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584 쓰시는 청취자님, 대체적으로 여름은 장마와 수박, 포도의 계절, 비야 이젠 그만 와야지. 많이 오지 않도록 좀 곳에 따라 좀 골고루 좀 왔으면 좋겠어요. 대서가 내일 모레입니다. 비로소 한여름 시작인데 어휴 쉽습니다. 인천에서 우태백님께서, 그니까요 아직 여름 한참 남았어요. 충북 청주에서 김시연님, 대기오염으로 공기가 안 좋았는데 드디어 장맛, 비가 오니까 더러웠던 미세먼지도 싹 씻겨주니까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또 좋은 점은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있습니다. 농부의 아드님, 대비는 항상 해야 합니다. 비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자주 있으니까 항상 대비태세 맞습니다. 항상 대비태세를 가지셔야죠.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대야를 처마 밑에 두고 빗물 받던 어린 시절이 그립고 비오는 날 댄잎에 부딪히는 빗소리 듣고 싶어요. 문학적인 이행시. 이행시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문학적인 작품성이 돋보이는 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가요 101장 시제는 데뷔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들으시면서 예가요 101장 데뷔 이행시 함께해 주십시오.

최은옥의 빗물 이어졌습니다. 우리 도선 여객 박병록 기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대비 이행시입니다. 대화라는 이름처럼 큰 사람 될 줄 알았거든. 비밀인데 옆으로 넓디 넓은 큰 사람이 되었네. 안대하님께서 아유 재치 있으세요. 또 김성복님 대형차라고 마구잡이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비록 소형차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도로 위에서는 서로 양보 운전해야죠. 큰 차든 작은 차든 그럼요. 조심조심. 특히 요즘같이 빗길에 또 밤 운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아 이제 3부를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우리 4부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옛 노래 또 듣고요. 옛가요 101장은 4부까지 이어지니까 아직까지는 장원 선정 안 했으니까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의 주순이님께서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신 노래로 3부를 마무리할 건데요. 세월이 흘러흘러 어디로 가고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들은 몽실몽실 어디로 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 명품 방송 아인에 출석합니다. 더위도 식히면서 행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하루 되세요. 신청곡으로 조경수의 정말 가시나요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옛가요 101장 대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안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법계는 무형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게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7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으로 들으신 김훈의 나를 두고 아리라. 이 곡은 서산에 계신 유상욱 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덕분에 좋은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3부에서 함께해 주신 옛가요 101장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글솜씨도 뽐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장원도 선정할 건데요. 잠시 보내주신 작품 조금 만나보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우리 매호동의 가로수님께서 대구는 오늘도 디기 덥네요. 비가 좀 내리면 시원할 텐데 오늘 아파트 근무 날인데 오늘 하루 휴가라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이런저런 볼일 본다고 바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찾아주셨고요.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요. 대인은 소인을 멀리해야 비로

그래서 성인이 되느니 현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소개할게요. 대구 달서군 윤태천님. 대구의 남부지역은 비가 부족하다. 비야비야. 전국에 골고루 뿌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그러니까요. 한 곳에만 좀 집중으로 송곳비 하지 말고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좀, 좀 골고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남양주 다산동에서 이경수님. 대비하세요. 요번은 폭우가 온대요. 비뿐만 아니라 강풍도 동반한대요. 망연자실하지 말고 유비무안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강풍 소식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대비해야 되겠죠. 마포의 최병근 기사님. 대청마루에 앉으셔서 곰방대 탕탕 두들기시면서 비가 오면 소 마구간에 넣어라. 지게 들여 넣어라 하시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두 분이 옆에 안 계십니다. 더위 잘 보내세요. 예, 추억의 이야기예요. 예, 부모님을 떠올리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성북동 배용주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사계절 뚜렷하고요. 노인복지시설이 확실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아인에서 흘러나오는 추억의 노래가 또 내 마음을 달래주네요. 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러운데 거기에 아름다운 인생도 속해 있어서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 대천에 올여름에 대천 해수욕장에 꼭 가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휴가 갔는데 비 오면 속상하죠. 네. 그리고 부산 개나리님. 대화가 필요할 때 비상책 옛가요랑 함께 하세요. 맞습니다. 옛가요 들으시면서 묵은 감정도 털어내고 송곳 같은 마음도 부드럽게 할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우리 삼성동의 나소연님. 대비라 함은 미연의 사고나 천재지변을 미리 대비하는 것을 뜻하지요. 비도 대비해야 하고 태풍이나 화재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비무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랑구 임혜자님. 대단한 일도 아닌 것을 친구가 비밀로 하자기에 10년째 지켜주고 있습니다. 임혜자님, 네, 멋지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한 분만 더 올게요. 좀 늦었지만 찾아주셨어요. 서울 사직동의 이의영님. 대지의 뜨거운 열기를 비로 식혀주네. 네, 종로구 사직동에서 이의영님도 찾아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장원급제를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중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구 달서군의 윤태천님, 네, 그리고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두 분이십니다. 대구 달서군의 윤태천님,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품 집필 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과는 노래 듣겠습니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다고 아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죠. 노영구님의 신청곡 진박남의 불효자는 옵니다. 그리고 장사에게 봄날을 간다 청해 주셨는 5275님 우리 원곡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파발행 버스를 운행하시는 김인풍 기사님이 파주에 살고 계시는데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어제 오늘 오전까지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아 글쎄 지하실에 물이 차고 막 그랬대요. 아우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덧붙여 주셨습니다. 경찰하고 소방대원께서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한탄강 비룡대기는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요 오후에 운행하러 나왔습니다. 여태껏 살아생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도 추억의 옛가요 아름다운 인생처럼 재미있는 방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기다려집니다. 아름다운 인생 추억의 그 시간을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네, 네, 그래도 큰 피해가 아니라 네, 진짜 불행 중 다행이고요. 김홍 기사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인생을 마음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내일도 오시는 거 아시죠? 네. 안산의 한아름님께서는요. 그 시절 정릉에서 그 야전 틀어놓고 고고 음악들 틀어놓고 놀던 그때가 생각난다고 예, 추억을 더듬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남진의 불청객하고요. 나훈아의 농부와 길손 두 곡이 이어지는데 우리 불청객은 천호동의 김경철님이 청해 주셨고요. 우리 강남의 서풍구님도 남진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합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호동 가로수님께서 농부와 길손을 청해 주셨는데 부산의 백년인생님 위례 김똑강님도 나훈아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역시 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에 또 백일장 참여까지 애써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2시간 네,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개나리님이 청해 주신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가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은 또 제가 직접 불러드리는 DJ 통기타 라이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또 흐르는 저녁 7시 놓치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관리 중 소홀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워셔액인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워셔액이 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겨울철 이후에는 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 번쯤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워셔액의 주성분은 오물과 함께 기름기를 분해하는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오물을 유리에 붙는 걸 방지하는 계면 활성제, 금속 제품의 부식을 예방하는 방청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먼지와 기름 성분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못하고 쉽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야간 운전 등 운전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워셔액의 사용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평소 미리 확인해서 보충하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원불교 개교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고 그 지도 강령을 표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금도 듣고 싶지 않은 아픈 말도 있습니다. 정말 잘한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위로와 칭찬은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지만 자칫 우리의 시야를 가려 성장을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 그저 안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쓴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경계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분발심으로 잘 돌려세우기만 한다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돼주기도 합니다. 결국 나를 키우는 건 눈앞의 달콤함보다 나를 아프게 찌르는 매서운 조언일 때가 많은 셈인데요. 내 곁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연들이 더 많이 머물고 있을까요?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수많은 인연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누군가는 당장 듣기에는 달콤하고 기분이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안일함과 나태한 마음을 심어주며 슬그머니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는 당장 귀에 들리기엔 조금 쓰고 아플지라도 결국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의욕을 깨우고 커다란 각성을 선물하기도 하죠.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5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나니 좋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요. 낮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연을 이간하는 인연이라. 세상 그 누구라도 내 앞길을 가로막는 낮은 인연보다는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좋은 인연들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의 달콤한 칭찬이나 눈앞의 편안함에 마음을 뺏겨 나를 참되게 키워줄 진짜 귀한 인연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산종사님께서 일러주신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의 참된 뜻을 생각해보며 더불어 나 자신 또한 소중한 타인에게 과연 어떤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가 125장 한 기운 한 마음을, 성가 117장 위대할사 이탑 이름, 성가 105장 세계 조판 이 가운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오래된 말도 있고, 또 그만큼 삼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들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결국 내 삶에 든든한 피와 살이 되는 진실한 충고 역시 이쓴 약과 참 많이 닮아 있죠. 누구나 매 순간 날카로운 질책보다는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퇴보의 길로 이끄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거칠애에 불과한 칭찬들은 내 안의 안일함을 키워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 앞길을 어둡게 가려버리기 십상입니다. 비록 들려오는 그 순간에는 가슴이 따끔하고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조언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분발심을 불어넣어주고, 내 삶의 지평을 환하게 열어주는 인연이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진짜 귀한 인연 아닐까요? 지금 내 곁에는 과연 어떤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앞길을 열어주는 향상의 인연이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작성가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낙원의 한 길로 가게 하소서, 이응준 교무의 연잎에 비 내리니, 조 로스트로포의 피안을 보며.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나니 좋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요. 낮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연을 이간하는 인연이라. 우리는 모두 내 삶을 무겁게 가라앉히는 낮은 인연보다는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좋은 인연들과 늘 발을 맞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 곁에 찾아온 인연의 겉모습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아프게 찌르는 매서운 쓴소리나 낮은 인연마저도 내 안의 단단한 공부심을 통해 진짜 좋은 인연으로 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연마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인의 앞길을 가로막기보다는 언제나 활짝 열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일함이나 나태한 마음을 심어주기보다는 맑은 자극이 되는 향상심과 새로운 각성을 선물하는 것.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주변을 온통 향상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가는 참되고 지혜로운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원의 어머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내가 아닐게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무정무연한 정에 들지 않으면 지혜 솟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선을 달해라. 주로 좌선이겠죠. 좌선을 달해라. 가장 수도인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좌선이 잘 돼야 선정이 될 수 있고 선정이 잘 돼야 무시선 무처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웅산이 말씀대로 무시선 무처선이 대승 수행의 바른 길이지만 그 이면에는 마음의 안정, 마음의 정을 얻는 것이 먼저가 이제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은 바로 정이고 다음에 이제 지혜라고 그랬죠. 예지라고 그랬죠. 예지는 바로 해다. 해다. 다음에 조화라고 했잖아요. 조화는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자체에 개정해 정에게 갈무리 있고 다시 뭐 우리의 용어로 한다면 정신수양이 들어있고 사리영부가도 있고 작업지사가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고 지혜가 솟아야 조화를 부릴 때 제대로 부리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기인 취재 즉 사람을 속이고 재미를 재물이나 이런 것을 탐하는 취하는 그런

0: 영어로 흐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막 공부를 결국 이런 상의 진리의 직통으로 대고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아브리게이라도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게 이체는 명유지 무료. 그 진리 바탕 분명히 있지 않냐. 내가 못 봤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지. 내가 제주도를 안 갔다 그래서 제주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제주도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갔고 내가 안 보았을 뿐이다. 또 역시 내가 깨닫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권리로는 시류지사이라.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이론상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분명히 진리는 있습니다. 그 진리가 있는 그 진리를 결국은 깨달음으로써 얻는 것이지 뭐 눈을 떴다고 그래서 입을 가졌다고 그래서 말하거나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있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 밝게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론은 무궁한 묘리, 무궁한 조화, 무궁한 보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췄다. 그렇게 보물도 있고 조화도 있고 묘리도 있고 다 갖췄다. 빠져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갖췄다. 그러므로 이론의 진리를 깨쳐 얻지 못하면 몇 번이 환생을 할지라도 오고 가고 세상등이죠. 할지라도 미혹의 중생과 고학의 거림과 빈천의 한미와 속세의 출혈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이런 묘리, 조화, 보물 얻을 수 없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세상생을 오갈지라도 미혹한 중생 어떻게 면합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달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을 면해요? 또 고아, 거린 어떻게 면합니까? 무가 조화, 보물 다 있다 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다 갖춰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거린과 고아를 면할 수가 있느냐. 부금걸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금을 짊어지고 빌어먹고 다닌다. 이게 그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등에다 무겁게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항상 문전에 가서 빌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당신 그 짊어지고 있는 게 뭐냐고 한번 내려놓고 한번 펼쳐보자고. 아니 내려서 펼쳐보니까 황금이 들어있는 거라. 당신 무겁게 그렇게 짊어지고 다닐 게 아니라 이걸 팔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짊어지고만 다니지 팔거나 하는 걸 몰라. 그걸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살고 훌륭하게 살도록 만들어줬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금덩이 들어있어요. 대형사님 말씀대로 묘리도 들어있고 조화도 들어있고 보물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펼치거나 얻거나 깨달거나 알거나 이것을 못했어. 그래서 고아요 거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또 빈천 생활도 하고 한미한 생활도 그런 겁니다. 또한 추하게 된다. 추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남들이 다 보고 싫어하고 피해가고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것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주어서 진리가 미흡다고 주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들이 깨닫는 공부, 아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진리 자체가 실제의 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의 일물이다. 한 물건이다. 가해의 것이 아니다. 거짓 것이 아니다. 또 깨달을 수 있는 물건이다. 깨칠 수 있는 물건이다. 미혹한 물건이 아니다. 진리 자체는 미혹이 없죠. 단지 사람이 미혹할 뿐이다. 진리 자체가 무슨 밝고 어두운 것이 있습니까? 뭐 가리고 또는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욕심이나 탐심 이런 것에 가리고 또 그 벌레에 가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있는 물건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이건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에. 이런 진리가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있다. 깨달음도 내 마음에 있고 지혜도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자. 마음 공부를 하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마음 공부가 아니면 마음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물건이지 눈을 가린 물건 아니다. 현재 지금 볼 수 있는 물건이다. 현재 지금 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보여요 보여. 그러나 우리는 결국 눈이 가린 거 아닙니까? 무명업장으로 가린 거예요 눈이. 그래서 볼 수가 없다. 또 들을 수 있는 물건이지 귀가 막힌 건 아니다. 진리의 그 울림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 진리가 움직여가는 그 상황을 들을 수 있다.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듣는 물건이 아니다. 다음에 집지지물이요 비방기지물이다. 잡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내가 능히 잡을 수 있는 물건이지 이렇게 놓여진 물건 버려진 물건이 아니다.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또 말을 할 수 있는 물건이지 그 말이 끊어진 물건이 아니다. 말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생에게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해주면 알아듣죠. 근데 영어를 한다고 볼 때 알아듣습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는 못 알아듣지 않느냐고. 단 그것은 안 배우고 영어권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리를 말을 통해서 하지만 그 진리를 결국은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진리를 모른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명지집을 분명히 있다. 암흑집을 분명하고 밝게 있는데 어두운 건 아니다. 안 가렸어요. 안 가렸어. 그러니까 태양을 구름이 가릴 때 그럼 구름 위도 태양을 가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상에서 보니까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안 보일 뿐이지 안 비칠 뿐이지 구름 위로 올라가면 역시 태양은 비추고 있더라고. 우리가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도 그러잖아요. 지상은 비가 오죠. 구름 중에 비가 오죠. 근데 구름 밖을 벗어나니까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게 있는 물건이지 어두운 건 아니다. 또 맑은 물건이지 결국은 혼탁된 건 아니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탁되고 우리가 무명에 가리고 우리가 욕심이나 간탐에 가리고 끌려가지고 그걸 못 보고 듣지 못하고 잡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비추고 있고 현재 나타나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론이란 물건 즉 일물 이게 어느 곳에 있으며 또한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그래서 아는 사람은 곳곳이 이 물건 아님이 없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렇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처처에 내 발로 밟을지라도 알지 못한다. 또 있는 데만 눈으로 보아도 이 물건을 알지 못한다. 내 눈으로 보고도 모른다고 말이죠.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모르고 지어줘도 모르면 그럼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러나 이론의 진리는 현재 이 자리 지금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은 네, 이론상만 이렇게 모셨습니다만 그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론상을 내 가운데 모시고 열애지 불성 사은지 불운이라고 하는 그 이제 판자에다가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책상에 놓고 예, 늘 표준사 공부하도록 하는 이런 그 이렇게 해서 네, 판때기라고 해야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거의가 예, 없더라고요. 찾으려고 해도. 이 자리가 열애의 불성 자리다. 열애가 어디서 나왔나. 이게 불모라고 그랬죠. 부처님 어미가 어디냐. 이 자리가 바로 열애 자리고 부처님 자리고 우리의 본래 성품 부처님의 성품 자리다. 또 사은의 보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그래서 우리의 사은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지 무슨 깨달아가지고 무슨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의 그 사은은 이 은은 바로 일연상과 직통되어 있다. 바로 일연상의 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에 대한 보답 또 아는 것 또는 이렇게 베풀어서 사람을 또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일원의 진리와 직통된다는 사실을 그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 있느냐? 이에 아는 자는 곳곳이 이 물건 아니면 없죠. 아는 자는 이거 이 펜도 붙여요, 열해요, 사은이요. 이 칠판도 전자칠판도 열해요, 불석이요, 사은이요, 보는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밟아도 이 물건 알지 못한. 내가 밟고 있어도 몰라.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이야. 또 있는 데만 눈으로 보아도 이 물건을 알지 못하니라. 눈으로 보고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상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 판때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앞에 놓고 공부를 했는데 사은을 보는 요 열의 불성이다 했어요.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믿으며 그대로 알고 그대로 섬기며 그대로 본뜰지니라. 이것이 우리 공부가 그대로 깨닫자. 답에 그대로 믿자. 그대로 알자. 그대로 섬기자. 그대로 결국은 본을 떠야 한다. 본 뜨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은의 보는 자리고 열의 불성 자리니까 그대로 알면 돼요. 그대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말 듣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를 알고 그대로 그 자리를 보고 그대로 그 자리를 들으면 되는데 우리들은 사념, 망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닌 생각들을 한다. 쓸데없는 생각들을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진리자리와 이제 점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마음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은혜 우리 다 아시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보답하는 것은 인류가 복을 받는 올바른 길이다. 보은을 해라. 정말 잘 살고 싶으면 보은해라. 정말 못 살고 싶으면 배은해라. 또 정신수련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수련하는 것은 온 인류가 지혜를 얻는 올곧은 길이다. 수행하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지혜는 없어요. 수행을 해야 공부를 해야 지혜가 속고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대로 조화를 부릴 수가 있다. 사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적이 공도자 숭배를 실행하는 것은 온 인류가 균등하게 살아가는 마땅한 길이다. 이렇고 마땅한 길이다. 마땅한 길이다. 당연한 길이에요. 자력을 양성하고 지자본이 오고 타자적 교육, 공수자 숭배. 아, 인류가 살아가는 마땅한 길 아닙니까? 이제 조목조목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 뒤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론을 크게 깨닫는 것은 인류가 부처를 이루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거룩한 길이죠. 온 인류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온 인류에 비록 급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보다 더 급할 수는 없으리라. 급한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네 가지보다 더 급한 것은 사실 없다. 그래서 결국 대운하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리도 이걸 공부를 잘 해야 우리가 부처님의 그 크신 인격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부가 우리의 교리 제도나 수행이나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부처 못 된다라고 생각 말아라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선지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법신불 이론은 광명 아니면 없다. 그대로 광명이요. 어떠한 가림막을 쳐도 이론의 진리가 직통적으로 직사하지 않으면 없다. 바로 위치에 바로 쏘아붙는다. 무슨 구부러졌다고 그래서 또는 무엇이 가렸다고 그래서 못 뚫거나 그 구부러진 그대로 따르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무리 두께가 천길만개에 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는 직사한다. 바로 쏘아붙는다. 바로 쏜다고 말이죠. 그 빛이. 부처도 모든 광명 아니면 없는 것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지혜 광명으로 비춰보는 것이지. 무슨 눈을 뜨고 보거나 또 뭐 귀를 듣고 귀를 열어서 뭘 듣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 마음 광명 그대로 쏘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전생, 금생, 현생이 다 손바닥에 구슬같이 나타난다. 대승사님께서 처음으로 원기 21년도인가 이제 총부 대각전을 그래 지어놓고 그때 뭐 구름같이 모였다 이제 그러셨는데 뭐 백염의 남짓이라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그 큰 강당에 그 당시에 큰 강당이죠. 강당에 이제 그 앞에만 대승사님 법자 앞에만 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사님께서 내가 만일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전씩만 준다 하면은 그때 일제 강점기라 오전이 상당히 큰 값죠. 오전씩만 준다 하면은 이 강당이 미어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걸 알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또한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를 놓고 과거 생에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을 한다면 아마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쏘아보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우주 만유를 전체를 그 광명으로 빛으로 쏘아보듯이 지혜 광명으로 부처님들은 그 사람의 과거생을 꿰뚫고 있다. 만상도 광명 아니면 없다. 자체 발광을 한다. 모두가 단 그것이 희미하고 받고 희미하는 상황은 있을지언정 자체 발광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여기 이제 변산에 가면 내소사라는 이제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뭐 밥에 먹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스님들이 이제 그 밥을 돌아가면서 이제 해 먹는데 하루는 어떤 이제 그 뭐 초립동이죠. 그게 얼굴도 잘생기도 않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이제 스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와서 제가 사중들을 위해서 즉 절 대중들을 위해서 밥을 헐터이니 큰 스님 법문할 때마다 듣기만 해다오. 그러니까 그 절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환희를 했습니다. 이제 밥을 해먹는 데서 해봐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밥을 해서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을 하고 이제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쭉 살아갑니다. 이게 절 사람들도 아무 변동 없이 그냥 살아가고 또 큰 스님 법문을 할 때마다 이제 한쪽에 이제 앉아서 이제 듣고 듣기를 마치면 바로 부엌으로 와서 이제 찬거리를 이런 거 장만하고 그래서 몇 년을 산 뒤에 하루아침에는 갑자기 이제 그 밥은 살이 없어졌어요. 그럼 밥 때가 돼도 이제 뭐 종을 친다나 목탁을 치질 않아요. 그래서 사방을 찾아보고 부엌에도 가보고 없어. 그런데 저 언덕 너머에 광명이 솟더라. 광명이 솟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옛날에는 저렇게 광명이 솟지 않고 밝지도 않은 곳인데 이상하다. 그래서 절 스님들이 쭉 가보니까 그 밥에 먹던 그 스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열반에 들어있더라. 아무 흐트러짐만 없이 옷은 비록 남노일지라도 머리는 산발했을지라도 편안한 그 자세로 열반에 다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서기가 오는 거죠. 서기가 등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다고 합니다. 저 내소사 공양조처럼 너희들도 소리 없이 상 없이 공부 않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심력을 갖추기에 노력을 해야 한다 하신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광명이다 그 말이죠.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내 자성의 빛을 내 성품의 빛을 내 마음의 빛을 부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나의 영단을 뭉칠 필요가 있다. 그 영단이 뭉쳐지면 그런 빛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야말로 후복 좋은 복 후시절 좋은 시절에 심해서 모두가 다 크신 성자가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은에 지중한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나니 교육과 교화와 자선이라. 자신이 교육을 받은 후에는 후진을 가르치고 이웃을 교화하며 자비와 선행을 널리 베풀어 교육, 교화, 자선을 아울러 실천하라. 교육, 교화, 자선은 교단의 세 가지 사업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 공도 사업자들의 영생의 세 가지 봉공 요건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7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이므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부산역 골목 국밥집 김서린 창가에 하얀 김 오르는 그릇 사이로 내가 울었지 되지 국밥 한 숟갈 뜨며 내 마음도 같이 울었지 부산역 골목 국밥집 다대기 파송소 후추는 아직인데 눈물이 나와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건 너의 눈물이었어

0: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0: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운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신법이요 지도자의 덕이니 지도자들은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일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 대하면 인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거짓으로 대하면 참으로 바루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 응하여 능히 천하 창생을 심화 기화로 두루 교화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다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관리 중 소홀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워셔액인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워셔액이 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겨울철 이후에는 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 번쯤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워셔액의 주성분은 오물과 함께 기름기를 분해하는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오물을 유리에 붙는 걸 방지하는 계면 활성제, 금속 제품의 부식을 예방하는 방청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먼지와 기름 성분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못하고 쉽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야간 운전 등 운전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워셔액의 사용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평소 미리 확인해서 보충하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현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요, 몇만 병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소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0: Yeah,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a.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접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에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대정경 수행품 50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몸은 산천의 격활에 있으나 마음은 법회의 일석에 있으며 일은 백천만 가지가 비록 다르나 정신은 신성 일념에 근원하여 부지런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에 오르는 도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alk about love. Talk about truth. Yeah. All right.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공부 가운데 가장 근본되는 공부는 마음 공부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한 기술 가운데는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은 너무 빠르다. 가끔은 자연의 속도에 발을 맞춰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름 안에서 식물들의 생장 속도를 바라보면 너무 놀라워서 대단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늘 지나던 숲의 풍경이 그렇습니다. 녹빛이 지나쳐 검은 숲처럼 보일 정도로 빽빽한 밀도를 보며 저 안에 그리고 그 땅 밑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추나 추동 변함없는 순환 속에서 나름의 속도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겠죠. 빠름과 느림으로 설명할 순 없을 겁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할게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자비행 14절입니다. 영산 선원에서 선원들을 가르치실 때 어려운 말을 쓰지 않으시고 쉬운 말을 쓰시며 세상 경전의 문장을 인거하지 않으시고 직접 마음을 사용하는 데 부합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진리도 간결하게 설명하고 법도 간결하게 가르쳐야 하며 삼학 공부 잘하면 성불할 수 있으므로 달리 천만 경전이 필요 없다.

사막 공부 잘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간명한 진리.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윌리엄 에커맨의 기타 연주 Was it this lifetime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은 육근이 들어서 운전에 가는 바 육근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일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 일에 직접 소임이 아닐지라도 총력을 집중하여 그 부분에 공을 세워주어서 그 일의 잘됨을 따라 육신 전체의 공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이 한 단체의 단합도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서 원만하고 아량 있는 마음으로 전체의 일에 잘 협동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을 전체의 공으로 돌려야 그 단체가 크게 성공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나무도 간격이 있어야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도 맺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편안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조심성이 없어져서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손에 모래를 꽉 쥐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만 느슨하게 쥐고 있으면 모래가 많이 남는 것처럼 우리도 한 발 물러나서 적당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피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대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 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무시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0장 온천지 그대로가 무시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35.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 병들을 고치기로 할진대 무엇보다 먼저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에 편안하는 도와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와 자력생활하는 도와 배우는 도와 가르치는 도와 공익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서 사람 사람으로 하여금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게 하는 동시에 선병자의라는 말과 같이 밖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지니 지금 세상에 이 큰 병을 치료하는 큰 방문은 곧 우리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인 삼학팔조라. 이 법이 널리 세상에 보급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불보살이 되어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노소가 다 같이 낙원을 수용하게 되리라. 3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와 정치는 한 가정의 자모와 엄부 같나니 종교는 도덕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짓게 하는 법이요.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벌을 베푸는 법이라. 자모가 자모의 도를 다하고 엄부가 엄부의 도를 다하여 부모가 각각 그 도에 밝으면 자녀는 반드시 행복을 누릴 것이나 만일 부모가 그 도에 박지 못하면 자녀가 불행하게 되나니 자녀의 행과 불행은 곧 부모의 잘하고 잘못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이 창생의 행과 불행은 곧 종교와 정치의 활용 여하에 달려있는지라 재생의세를 목적하는 우리의 책임이 어찌 중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교의를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요. 안 후에는 이 교의를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참다운 도덕에 근본한 선정 덕치를 베풀어 모든 생명과 한 가지 낙원의 생활을 하여야 우리의 책임을 다하였다 하리라. 37. 대종사 선원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중 3개월 동안에 바람 불리는 법을 그대들에게 가르쳤노니 그대들은 바람의 뜻을 아는가? 무릇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되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 않은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 않은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런즉 동남풍 불리는 법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예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의 교법이나 지금 우리의 교의가 다 그 바람을 불리는 법이요. 이 선기 중에
여러 가지의 과정이 또한 그 법을 훈련시킨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 그 어떠한 바람을 불리겠는가? 엄동설한의 모든 생명이 우물한 공기 속에서 가진 고통을 받다가 동남풍의 훈훈한 기운을 만나서 일제히 소생함과 같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재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이요 그대들이 행할 바 길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동남풍의 감화는 한갓 설교 언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오. 먼저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이 동남풍이 마련되어서 심화, 기화하며 실천, 공행하는 데 이루어지나니 그대들은 이 선기 중에 배운 바 모든 교의를 더욱 연마하고 널리 활용하여 가는 곳마다 항상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오늘 대동경 본문은 교의품 35장에서 3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바람개비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사체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갓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 욕망을 위하여 그런 줄을 알고도 짐짓 행하는 이는 사실 반역자요 처음에는 혹 미했으나 그런 줄 알면 바로 고치는 이는 진정한 애국자니라. 19.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이는 혹 일시에 보시는 된 듯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공을 두대하고 안으로 살을 도모하는 이는 일체 말이 다 거짓말이 되고 일체 행위 다 거짓 행위 되나니라. 20.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투쟁이 처음에는 사상전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세력전에 옮기고 다음에는 증오전에 옮겨서 필경은 무의미한 투쟁으로서 공연히 대중에게 해독을 끼치기 쉽나니라. 21. 말씀하시기를 남의 옷이 좋다 하여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문화가 교류하는 이때에 수년이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은 고집불통이요 수년이 남에게만 팔리는 것은 정신없는 사람이니 그러므로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22.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극하면 병고가 생기고 과하면 폐단이 나니 그러므로 극과 과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구세의 요법이 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빼앗고 빼앗기는 것과 주고 받는 것이 그 차이가 천양 같나니 빼앗고 빼앗기는 것은 한과 원수가 맺혀서 불안의 종자가 숨어 있고 주고 받는 것은 은혜와
인정이 화하여 평화의 건설을 얻게 되나니라. 23. 말씀하시기를 선을 장려하고 공을 대우하는 것은 진화의 큰 길이니 만일 선을 등한히 알고 공을 무시한다면 이는 퇴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분에 넘는 생활을 방지하고 공익 사업을 장려하며 상속을 법으로 제한하면 그 사이에 진흥되는 것은 사업열이요 불어나는 것은 공익 자산이요 그 결과는 민중의 공동 행복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구금편 18장에서 2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성가 102장 저희들이 이 불사로 회향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연구는 마음을 찾는 공부요 스스로 궁구하고 깨치는 공부요 보고 듣고 말하다가 우연히 깨치는 공부요 스승이 가르치고 훈습시키는 공부요 실제 체험으로 깨치는 공부요 심천에 지혜의 달이 솟게 하는 공부요 견성보다 수증이 훨씬 어려움을 아는 공부요 스승의 인가를 얻는 공부요 스스로 깨닫는 공부요 대각의 경로를 아는 공부니라. 5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작업 취사는 마음을 잘 쓰는 공부요 유무념 대조하는 공부요 계율을 잘 지키는 공부요 육군 동작을 바르게 하는 공부요 조심하는 공부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공부요 겸양하는 공부요 넉넉한 처사를 본받는 공부요 중도를 잡는 공부요 상을 없애는 공부요 심신을 원만하게 쓰는 공부니라. 5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삼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크게 경계할 일이 있나니 첫째, 수양할 때 무기공에 빠지거나 허령이 나타나는 것이요. 둘째, 연구할 때 대각을 단번에 이루려고 급한 마음을 내거나 사견에 빠지는 것이요. 셋째, 취사할 때 제가 짓고 제가 받는 줄을 모르는 것과 법에 선의 없이 사는 것이니라. 6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삼학편수를 특히 금하셨나니 우리는 삼대력 중에서 모자라는 점을 스스로 살핌과 동시에 스승의 지도와 동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삼학을 병진해 나가야 하느니라. 6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은 항상 청정부위한 자성을 보하다가 대원정력을 양성하고 원만통달한 자성을 보하다가 대반야지를 증득하며 미묘자재한 자성을 보하다가 대중도행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6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은 하나 자리를 발견하고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요 양성은 하나 자리를 함축하고 참나를 함축하는 것이요 솔성은 하나 자리를 활용하고 참나를 활용하는 것이니 적공은 일심과 정성으로 계속하되 반드시 법에 연원하고 신심을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6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상수행의 요법 가운데 돌리자는 말씀에 큰 공부가 들어있나니 자신의 중생심을 부처님 마음으로 돌리고 경계 속에서 당한 해로움을 기꺼이 나에게 돌리며 잘못한 사람도 끝까지 호념하여 재생의 기회를 갖도록 돌리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6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대종사를 배웠고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셨다면 부처님이요 성인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사례니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인과의 원리를 알아 복만 짓고 죄는 안 짓도록 영생토록 노력할 뿐이다 라고 하셨나니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니라. 대각하신 부처님도 이처럼 죄 짓기를 무서워하고 조심하셨나니 우리는 한 생각 한 행동을 하더라도 법도 있는 생활로 더욱 수행 정진하고 보은 불공해야 하느니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교리편 57장에서 64장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들으신 성가는 성가 195장이었고요.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무 방에 있는 게 내 겁니까? 저는요, 우리 선탄님 저 지금 대각점 밑에 집 있죠? 그거 제 겁니다. 그거 내 건지 알았어요? 어, 그거 당신 것이라고 딱 생각하고 아닌 건 모르겠네. 제 것이에요, 그것이요. 자, 그래서 소유가 현실적인 소유를 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도 현실적인 소유가 있는가 하면요, 이 정신적인 소유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소유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소유가 하는가 하면요, 불보살 성현들은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을 마저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산용사님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무아무불아 무가무불가 그랬거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무가무불가. 내 집이 없어요. 무가. 가가 없어요. 가가 없으면 무불가. 내 집 아님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내 집이다. 그러죠? 무가무불가. 이게 뭔가 하면요, 정신적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달리하자 이 말이죠. 우리 대용경 이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정신적 소유를 통해 갖고 소유의 개념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이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달라 그 지는데요. 그 지금 그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소유에서는요, 이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요, 현실적 소유에서는요, 고뇌가 따릅니다. 고뇌가 따라요. 고뇌가 뭡니까? 고뇌가 하여간 따라요. 자,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마음이 소유를 하면은 고뇌. 아예 말이 그러지요. 아까 내가 저 집 그 저 천체에 넣

뭐 가졌던 사람 얘기했죠. 아, 천체를 가지면은요, 그 가진 사람이 그놈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그나 지금 가면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아이고, 난 주도 안 해요, 그거요.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거를 말이죠, 다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이 고뇌가요, 소유, 현실적인 소유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고뇌가 따르고, 반대로 안 가지면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또 고뇌가 따르죠. 이런 고뇌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뇌가요. 그런데요, 이 정신적 소유의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고뇌가 따르겠습니까? 고뇌가 없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고뇌로부터 우리가 초월해버릴 수 있다면,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해탈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정신의 상강량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 이런 소중한 상강량을 우리가 이제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거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소유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소유를 합시다요. 이제 소유를 해갖고 모두 부자가 됩시다. 내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부자 만듭니다. 이제 부자 이제 지금 이제 부자가 이제 그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유의 방법. 자, 방법. 첫째, 소유의 방법. 우리는 이 대종경 지금 이 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서요. 소유를 어떻게 이제 어떤 소유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첫째는요, 정당한 소유. 정당한 소유를 해야 돼요. 아, 정당한 소유가 뭡니까? 정당하게 소유를 해야 돼요. 자, 정당한 소유를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당한 소유를 이제 한마디로 딱 말해가지고 뭐냐면요, 정당한 소유는요, 의식주와 의식주를 의식주는 진리와 사막으로 구해야 한다. 진리와 사막으로 구한 의식주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정당한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막으로 구한 의식주가 아니면은 그것은 말이죠, 정당한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당한 소유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것이요, 이런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의식주를 이제 진리와 사막으로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구한 것이 정당한 소유예요. 그러면은요, 소유의 개념에는 이 지금요, 그냥 물질만 있습니까? 의식주만 있느냐고요, 소유의 개념에는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자, 이 물질만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직위, 지위. 사람 살다 보면 이거 있죠? 아, 우리 저기 수타원이요. 뭔 직위 있어요? 뭐 방장이에요? 방장 아니요? 아, 방장 스님은 대단한 스님이에요. 방장이 뭡니까? 자, 이게 이제 총림이나 방장이 있어요. 근데 방장은 대단하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방장은요. 주지 위에 지금 방장이거든요. 그러면 방장이 있는 것은 총림인데, 선언, 율언, 또 뭐죠? 하나가. 선언, 율언, 이 삼원이 다 있는 것을 총림이라 그러거든요. 그 총림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스님이 뭔가 하면 방장 스님이에요. 그게 이 방장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지위 아닙니까? 직위예요, 지위예요. 그래서요, 이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 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이 지위가 많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전부 다 수많은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경선님, 뭔 지위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갖고 있는 지위가 뭐예요? 로타리 회장. 어이구, 대단하시네. 로타리 회장. 로타리가 뭡니까? 사회적인 지금
그 단체지요. 그 사회적 단체 회장이니까 지가 대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이고 참 오늘 여, 내가 이제 알았네. 로타리 회장님이 여 참석을 하셨네.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줄 알으세요. 로타리 회장님이 여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좀 이런 것이 그래서 지와 지기와 지도 말이죠. 이것도 소유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지기와 지도 이만큼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소유하는데 여기에서 지기와 지를 가지는데도 뭐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진리와 사막으로 지기와 지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얻은 지기와 지가 정당한 지예요. 그렇죠? 정당한 지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정당한 소유, 이제 지기와 지에도 이제 이 소유의 개념이 이제 이것에 들어가야 이제 되는데, 자, 이런 소유가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부정당한 소유도 있어요. 자, 부정당한 소유도 있다. 자, 이건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이거요, 이거의 반대죠. 정당한 지의 반대가 부정당한 지 아닙니까? 이거 뭔가 하면 진리와 사막으로 얻은 의식죠. 주가 아닐 때, 할 때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정당한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진리와 사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의 삼각형인 사막, 그 사막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가 있죠. 공원정의 이론상의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 공원정의 이론상 진리가 바탕이 돼가지고 얻어야 되는, 얻는 그 의식주가 정당한 의식주인데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얻은 의식주, 그것은 뭔가 하면요, 부정당한 소유가 되는 것이다. 소유가 잘못된, 이런 소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이 지금 출가했고 제가 살면서 우리 지금 제가 살아온 그거를 쭉 회상을 해보면은요, 이 부정당한 소유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그 부작용의 현상들을 저는 엄청 많이 느끼고 살아왔어요, 지금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에서도 이 부정당한 소유가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계속되고 있는 부정당한 소유를 말이죠, 우리는요, 이 장을 공부하면서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제거할 줄 모르면은, 제거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뭔가 하면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공심 그러죠. 공심, 이 공심의 반대는 뭡니까? 사심이죠. 사심.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심을 낸다 하고 사심이 나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요, 공심을 빙자한 사심, 이것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공심을 빙자해 가지고 사심을, 살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빙공영사 그러죠. 공을 빙자해서 살을 영위한다, 빙공영사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빙공영사의 생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 뭔 허가권 하나 내주고, 허가권 하나 내주고, 허가권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으면은 그 권한을 이용하고 그걸 내주고 뭐를 챙깁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허가 하나 내주고 그 허가에 그것을 챙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얼마든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당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해인사 그 강원 그 지금 이제 학장으로 있는 보일 스님이라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분이 쓴 칼럼을 제가 이제 하나 그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삼에 대한 보일 스님이 썼더라니까요. 이 사삼에 대한 것을 칼럼에 신문에 이제 칼럼에 썼더라.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일 스님이 제가 보일 스님에 대한 얘기는 전에 이제 양력 다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대 이제 철학과 나오고 이제 그런 초등학교 다닐 때요. 어머니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요. 제주였답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에 갖고 어머니를 초등학교 때 따라가지고 제주도에 사삼에 왜 갔는가 하면요. 당신 지금 이제 그 사삼 사건에 이제 연루돼가지고 제주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열반 이제 그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죠. 우리가 이제 열반하고 나면 다 제사 안 지냅니까?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 제사를 지내러 어머니를 따라서 외갓집을 간 거예요. 가니까 그 북제주군에 가서 동네 가니까 말이죠. 자기 집만이 그날 제사가 아니라 그 옆집 모두가 다 뭔가 하면요 다 제삿날이에요. 그러겠죠? 이해가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런 분위기를 자기는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사삼 당신 부모님 제지대로 가가지고 말이죠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온 거예요. 이해가죠? 실감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게 이런 것들이 뭔가면요. 정당한 권리를 활용했습니까? 아, 내가 말 안 할게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어제 비가 그렇게나 세차게 내리는데도 매미의 울음소리는 가려지질 않더라고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매미는 몇 년간을 땅속에서 지내다가 여름이 되면 일제히 밖으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매미와 유자매미는 5년을 주기로 삼고요. 이외에도 7년, 13년, 길게는 무려 17년까지 은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기다림을 감수하는 데엔 천적과의 만남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데요. 만약 생태계에 노벨 인내상이나 최고의 지략가 상이 있다면 후보 정도론 충분하겠죠. 하물며 이 매미도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보다 못할 순 없으니까요. 오늘도 심호흡 크게 들이쉬고 노저울 때를 기다려볼까요? 7월 22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우린
1: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영케이 Let It Be Summer 전해드렸습니다. 매미 소리 좀 들으셨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매미 소리 너무 시끄럽다 싶다가도 그래 7년을 13년을 17년을 기다리다 나왔는데 저 정도 울어줘야지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참아줘야지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미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또 은하계에도 알고 보면 이렇게 인생의 진리와 맞닿는 그런 재미난 사실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매미 얘기를 하면서 그래 매미도 저렇게까지 참을성이 있는데 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부분들을 잘 흡수해서 더 좋은 하루, 더 멋진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좋은 음악들, 알콩달콩 얘기들 수다 떨어보면서 함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도 신청해 주세요. 2부에는 세 곡의 노래 쭉 전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저희에게 와랄랄랄랄라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 세 곡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둘게요. 뒷번호 9082님께서 하하 요즘 자격증 준비로 매일 12시까지 공부하느라 많이 지쳤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네요. 저도 매미처럼 특화정에 합격 소식을 크게 외칠게요 라고. 무슨 자격증 공부하시나요 9082님? 매일매일 12시까지 공부하신다고요? 너무 멋지시네요. 진짜 9082님 합격 기원합니다. 이호구님 몇 년을 참아서 그런 걸까요? 아침부터 기세 좋게 우렁차게 우네요. 이것도 여름 한때일 테니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진짜 여름 한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시끄럽지만 참아볼게 라는 마음이 좀 드는 것도 같습니다. 윈디시티 엘리니어 프로디고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킹스탄 루디스카예요. 지금 즐기지 못하는 건

윈디시티, 엘리니어 프로디고, 킹스탄 로디스카, 지금 즐기지 못하는 건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8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123 아빠님이 새벽비가 내린 김제, 지금은 구름 이불을 덮고 있어요. 찌뿌둥하지만 재미진 하루가 돼야겠지요. 하긴 연하님이랑 2시간 충전하면 하루가 신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하,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매미야, 신나게 울어보자꾸나 라고 하십니다. 글 보내주셨어요. 오늘 일상 아빠님도 매미도 신나게 달리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연의 노래입니다. 팝!

나인의 팝 이어서 틴탑의 박수까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권용섭님이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다비치의 거북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빌리아 코스티의 너의 계절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 오늘도 신청곡 왔죠. 오늘 우리 특가정 청취자분께서 골라주신 노래 2부에 또 쭉 함께 들어볼 거예요.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는지 잠시 후 여러분들 함께 나누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도 평일 아침 7시 30분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2부에 생한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팅으로도 저희에게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1 채팅으로 글 보내주세요. 강선생님이 부산은 벌써 28도, 오늘도 특화정 청취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부산 벌써 28도를 찍었군요. 와, 오늘도 힘내시고요. 물 많이 잡수시고 너무 한낮에는 조금 쉬어가시길 바랄게요. 하츠투하츠 레몬탱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456 고객님께서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을 오락가락하네요.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습한 게 너무 싫어요. 유유. 제가 피부도 지성인데다가 머리도 악성 곱슬이거든요. 유유유유. 아침마다 준비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유유유. 여러모로 피곤한 여름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며 보내주신 조이의 안녕, 오는 오프의 여름 속, FX의 핫서머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456 고객님, 신청곡 외쨔염.

신청곡 왔죠? 오늘은 845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조이의 안녕, 원앤오프의 여름 속, FX의 핫 서머 전해드렸는데 보내주신 글 가운데 유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지 감도 안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8456님, 벌써 7월 한 달이 거의 다 갔고요. 여름도 뭐 아주 절정의 여름은 이제 불과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남은 여름 한번 즐겨보죠, 8456님. 님 힘내십시오. 치즈 또 다른 이야기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3부 준비해서 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FPT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FPT에 살아야 돼. Next Life 플랫폼 FPT.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3부에는 여러분과 동심의 세계로 떠나보는 동요동요 차차차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동요 한 곡과 퀴즈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동요인지 직접 들어보시고요. 딸랑 종소리가 나는 구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사연, 신청곡, 퀴즈 정답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원음 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늘의 동요 만나보죠.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빡빡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찾기 프로젝트 동이동요 채채채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3번 시작!

덩이덩이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이었습니다. 권연순 작사 한수성 작곡의 동요 시골 하루 만나봤어요. 예전에 여름방학이면 놀러갔던 시골 친척집의 고즈넉한 풍경들이 아른거리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중간에 딸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으셨나요? 초가집 굴뚝에 흰 연기 오르니 시골 땡땡 시작된다. 초! 초가집 굴뚝에 흰 연기 오르니 시골 땡땡 시작된다. 저도 뭐 잘못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초가집 굴뚝에 흰 연기 오르니 시골 땡땡 시작된다. 땡땡이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가루, 2번 마루, 3번 하루, 4번 꿔다 놓은 보리자루. 1번 가루, 2번 마루, 3번 하루, 4번 꿔다 놓은 보리자루. 초가집 굴뚝에 흰 연기 오르니 시골 땡땡 시작된다. 땡땡에 들어갈 말.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떠나가.

0: 덩이덩이 차차차 오늘은 여름방학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동요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귀에 아주 쏙 익은 동요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곱씹을수록 여러 가지 생각들과 풍경들이 막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동요였어요. 권연순 작사, 한수성 작곡의 동요 시골 하루 오늘 만나보고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그런 동요인 것 같은데요. 자, 이 가운데 오늘의 출제 구간입니다. 초가집 굴뚝에 흰 연기 오르니 시골 땡땡 시작된다. 초가집 굴뚝에 흰 연기 오르니 시골 땡땡 시작된다. 시골 땡땡 시작된다. 과연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가루, 2번 마루, 3번 하루, 4번 꿔다 놓은 보릿자루. 1번 가루, 2번 마루, 3번 하루, 4번 꿔다 놓은 보릿자루.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1: Vivre sans toi.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며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3장 법문입니다.

0: 성동역아입니다.
1: 예.
2: 성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박정현 나의 하루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현웅의 채채차 오늘 권연순 작사 한수성 작곡의 동요 시골 하루 만나봤습니다. 이 가운데 초가집 굴뚝에 흰 연기 오르니 시골 땡땡 시작된다라는 가사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렸고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는 문제와 함께 빅뱅의 하루하루 아이유 하루끝 이상순 완벽 한 하루 타샤니의 하루하루 노래도 듣고 왔는데요. 오늘의 정답 직접 들어볼게요.

오늘의 정답은 3번 하루였습니다. 4589님 정답 3번 하루. 으악, 방학 시작입니다. 삼시세끼 메뉴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무더위 잘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스타트 첫 끼는 무엇으로 정하셨나요? 4589님. 이게 좀 이런 거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학 시작되면 진짜 삼시세끼 뭐해 먹을까가 엄청 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2928님. 3번 하루. 어릴 때 시골 외갓집에 여름방학에 놀러 갔던 생각이 나요. 외할머니께서 부뚜막에 아궁이 불 피워서 따스한 밥을 지어주셨어요. 3450님. 하루. 여단님, 저 지금 울고 있어요. 흑흑.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운 어린 시절 풍경들이

좋아하는 하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집은 뭐 해먹고 사나 모르겠다. 도대체 뭘 해먹지? 오늘 저녁은 또 뭐 먹나? 다른 집은 도대체 뭐 해먹고 사나? 매일매일 그 밥이 그 밥이다. 그 얘기를 늘 매일 하셨던 것 같은데. 1741님, 저도 영양 수비하고도 소화라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노래만 들어도 고향에서의 추억이 새록새록해서 눈물이 납니다. 저녁에 해질 무렵이면 밥 먹으라고 부르시던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정답은 하루요. 5841님, 1번 하루! 하루의 근무가 시작됐어요. 하셨는데 1번은 가루였습니다. 5841님. 땡! 어르신들 방문해서 말벗해드리는데요. 힘들 때도 있지만 저의 미래이기에 많이 배우기도 한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5608님 3번 하루.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지나간 어제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대신 오늘에 더 집중하기로 해요. 2960 뒷번호 쓰시는 분 3번 하루. 이어지는 폭염의 하루지만 즐기자고요. 여름이니깐 크! 장모님께서 오늘 퇴원하세요. 축하해주세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장모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아, 건강하십시오. 사나이팔님 정답은 하루. 어릴 적 방학 때면 내려가곤 했던 외갓집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네요. 동요는 정작 어릴 적에는 좋은 줄도 모르고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들으면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도록 좋네요. 대구에서 김진홍님 3번 하루. 옛날에 엄마가 부엌에서 맛있는 밥 해주신 생각이 나네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엄마의 밥상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진아님 정답 하루. 그런데 번호를 못 들었자요. 유유유유. 잘 듣고 있다는 인증을 합니다. 벌써 수요일이에요. 행복 가득 넘치는 수요일 하루 되세요. 빠빠빠 파이팅! 1717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 3번 하루. 어릴 적 시골 외갓집에서 보내고 했던 여름방학이 그리워집니다. 보내주셨어요. 진아님 1717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정엽입니다. 눈부신 하루.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무엇이 들어있음.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표시가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능성 표시식품인데요.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의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반 식품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 역시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검증된 원료를 사용했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1일 섭취량의 30% 이상 최대 함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제조한 경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완제품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소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에도 주의해주세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이어서 로시가 부른 파도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조현재 단 하루를 살아도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인심이 이러하리라. 지금은 대개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하니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2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종종 나도 모르게 과한 욕심을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자란 것을 마저 채우고 싶어서일 때도 있지만 이미 충분한데도 선을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욕심낸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겠지만 그 순간 오히려 조금 비워내보세요. 조금 모자라더라도 생각보다 큰 탈은 없을 거고요.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사는 애착 정도로만 욕심의 얼굴을 딱 그 정도로만 빚어보시죠. 이 세상에서 과해서 좋을 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김동률, 이소은의 욕심쟁이.